0: 그래서 튀김 되게 좋아하는데 건강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 오징어 튀김에 오징어 다리만 먹는? 고추 튀김에? 아니다. 고추 튀김은 다 먹는 것 같아요.
1: 그쵸. 고추 튀김은.
0: 그죠.
1: 네.
0: 그래서, 근데 고구마 튀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좋아해요.
1: 고구마 튀김이 저 어렸을 땐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어렸을 땐 아무래도 뭐 오징어랄지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고구마 튀김에 와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고구마 튀김을 먹어줘야 조금 뭐 정리가 되는.
0: 그렇죠. 느낌?
1: 네, 그 이 맛으로 먹는구나.
0: 근데 또 명절에 또 고구마 튀김 빠지지 않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아무튼 네. 그렇게 하고 떡볶이 중학교 때 막 그 떡볶이 회수권 맡겨놓고 떡볶이 먹었어요.
1: 그 가능했어요?
0: 그렇죠. 우리 그 잘 아는 우리 학교 앞에 그 분식가게 이모님은 우리 회수권 맡겨놓고 떡볶이 좋아. 그냥 안 되죠. 물론 안 되는데 일단 떡볶이 먹고 집까지 걸어오는 거죠.
1: 저도 회수권을 써봤던 세대이긴 한데 중학교 때까지 회수권 썼던 것 같아요.
0: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1: 또 회수권을 그렇게 현금처럼 쓸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거든요. 그게 담보가 될 거라고는 되네요.
0: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들만 그랬나? 아무튼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문쌤이 인자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떡볶이 순대 튀김 중에 저는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서 요즘에는 순대가 더 좋다. 네.
1: 저 같은 경우도 세 개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그중에서도 떡볶이가 조금 처지는 느낌? 그래도 순대나 튀김을 조금 더 좋아하고 그래서 떡볶이 싫어한다는 건 아닌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떡볶이 얘기 나와서 말해. 떡볶이가 쌀떡이 있고 밀떡이 있다고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럼 쌀떡 파세요? 아니면 밀떡 파세요?
0: 저는 아직 잘 쌀떡, 밀떡 구분은 잘 못하지만 쌀떡도 좋아하고 밀떡도 좋아하는데 밀떡은 밀떡 다름의 그 매력적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밀떡도 좋아하는 거죠. 밀떡의 그 얄프름하니 길다란 그 떡볶이? 그거가 좀 저는 땡겨요. 만약에 쌀떡, 밀떡 이렇게 했을 때는.
1: 솔직히 이렇게 저도 물어봤지만 저도 솔직히 쌀떡, 밀떡 구분은 잘 안 되고요. 오히려 볶기 전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약간 좀 노르스름하면 밀떡인 것 같고,
0: 그렇죠.
1: 하얗다면 이제 쌀떡인 것 같고, 그리고 실은 떡볶이에 떡이 있어야 되지만 떡보다는 어묵이나 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0: 맞아요, 쫄면.
1: 네, 아 쫄면, 네.
0: 쫄면이 좋죠, 라볶이. 쫄면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도 떡볶이에는 떡이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이름도 떡볶이긴 하지만 확실히 어묵보다는 뭐 라면이랄지
0: 네.
1: 이런 걸 먹어야 되는.
0: 네.
1: 네. 근데 이렇게 확실히 분식 가지고도 이렇게 취향이 갈리는 거 보면 진짜 은근히 단순하게 먹고 우리가 가볍게 먹는 음식 같지만 그래도 확실히 사람마다 취향이
0: 다 다르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문쌤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순대 튀김 중에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세요?
1: 확실히 저도 비슷한 게 튀김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같고요. 근데 그 한 번씩 진짜 끌리는 것은 순대 같긴 해요. 순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끌릴 때가 있어요. 네, 그냥 진짜 순대를 한 번씩 끌려야겠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튀김 같은 경우는 약간 장소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전주 분들 다 아시면 아실 것 같은데 경기장 옛날 그 종합 경기장 거기 지나가면은 왠지 튀김은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0: 경기장.
1: 네, 경기장 튀김 유명하거든요.
0: 상추?
1: 아 상추 말고.
0: 그러면요.
1: 그 그냥 옛날식으로 튀겨준 데가 있습니다. 밥도 싸고.
0: 궁금한데요.
1: 네, 길거리에서 그냥 막 그 집게로 그냥 먹을 수가 경기장. 있는.
0: 거기 문 안 닫았어요?
1: 네, 안 닫습니다.
0: 아직.
1: 여름에는 닫으시고 계속 네. 가세요.
0: 아, 여름에 갔었는가 보구나. 네. 그래서 그 여름 요즘엔 많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아마 문 닫았던 것 같아요.
1: 특히 가격도 싸고 하니까 1,000원 내고 그냥 두 개, 세 개씩 막 집어먹고 길거리에서 네네네. 그 맛으로 먹는 것 같고.
0: 그 식빵도 튀겨주잖아요.
1: 네, 맞아요. 이거 설탕 찍어가지고.
0: 네. 오, 좋아요.
1: 그래서 튀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그렇게 장소도 좀 타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0: 아무 데서나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는
1: 네.
0: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네.
1: 이렇게 그 지금 단순하게 분식 세 가지 음식 가지고도 벌써 취향 이야기 나오고 장소 이야기 나오고 네.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아 이제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우리 할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은데
0: 네.
1: 많은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의외도 기대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는 분식에 맞게 분식에 어울리는 노래로 출발을 할게요. 더 자두의 김밥입니다.

0: 네, 그 더 자두의 김밥 듣고 오셨고요. 역시 분식 이야기에 맞게 딱 어울리는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야기 나눌 거에 김밥은 없네요.
1: 맞아요. 그러네요.
0: 또 김밥 하면 또 전주도 유명한 김밥집 있는데 그 김밥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아,
1: 김밥만 따로 해야 되나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김밥만 따로 해도 괜찮겠다, 우리.
0: 그쵸, 근데 김밥 따로 이야기하면서 역시 팔도도 김밥 열전 막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1: 그러니까요. 네. 팔도 김밥 열전. 네. 좋은데요?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다음 주제는 뭘로 할까? 그랬는데 여행이랑 김밥으로 네. 가름이 좀 되겠는데요, 또?
0: 자, 계속해서 전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제 일부에 저희가 경기장 튀김 이야기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전주에서 분식 이야기 하면 중앙시장 떡골목 모르면 섭섭하죠.

0: 옛날에는 그 떡골목 하면 다 떡으로만 떡 분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아시는 분들도 김골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1: 아, 김골목이요?
0: 예, 그 코아백화점 쪽 입구에
1: 네네.
0: 그김 구워주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골목이 시작되다 보니까
1: 아, 그래서
0: 네.
1: 김골목.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0: 참
1: 네.
0: 그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아신다고 하니까
1: 어머, 내 연식이 그렇게 모를 정도로, 어머, 봉이 오늘 개 탔나요?
0: 혹시 뭐 추억 같은 거 있으신가요?
1: 아, 저는 떡골목집에 그 잡채. 요즘에도 잡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무, 땡, 땡, 떡집.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갔지만, 아이 키우면서 아이랑도 방문했던. 근데 한끼 식사가 정말 단가가 정말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0: 저도 안 가본 지가 좀 제법 되긴 했는데 옛날에 갔었을 때 쌌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1: 네,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떡볶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춧가루, 뭐 고추장. 그렇게만 들어가 있는데도 떡볶이도 맛있고 잡채도 맛있고 거기에 떡은 덤으로 그렇게 올라왔던 것
0: 말이 떡골목인데 하여튼 떡은 진짜 그 덤이었던 것 같아요.
1: 같아요. 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적에 엄마하고 이제 코아백화점이나 중앙시장 가면 특히 코아백화점 가면 여기를
1: 네.
0: 꼭 들렸던 것 같아요.
1: 중앙시장 육교 있을 때
0: 네,
1: 이렇게
0: 맞아요.
1: 타고 이렇게
0: 예.
1: 내려갔죠. 맞아요.
0: 그래서
1: 맞아요.
0: 떡골목 때문에 코아백화점 가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코아백화점 가는 거 좋아했던 게 떡골목 가는 거랑 그때 전주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건물이 코아백화점밖에 없었어요.
1: 맞아요. 지금이야 뭐 그냥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마트 대형 할인점에만 가도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정말 백화점이라고는 처음 지금은 세이브존이라고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세이브존으로 알고 계시지만 코아백화점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0: 또 에스컬레이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아는 선배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도시가 우리나라 도에서 이 도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에스컬레이터가 얼만큼 많은지를 보면 알수 있다고
1: 아.
0: 생각을 해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1: 없어요.
0: 전주도 에스컬레이터 그나마 요즘 CGV나 멀티플렉스 생겨가지고 좀 많이 생겼지. 오히려 엘리베이터 있는 곳들은 많잖아요.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는 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수가 도시의 그 번영도를 상징한다고.
1: 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0: 특히 에스컬레이터가 어디에 맞냐면 지하철역.
1: 지하철역, 그렇죠.
0: 네. 근데 전주에는 지하철이 없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이 있는 도시는 나름 다 대도시인 거잖아요.
1: 그죠. 광역시.
0: 네,
1: 네네.
0: 최소한.
1: 네.
0: 그래서 그말참 일리 있게 들었던 것 같긴 한데.
1: 그러니까 방금 문쌤이 얘기하시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대형 할인점의 위아래로 내려가는 정도의 에스컬레이터는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진짜 살고 있는 아파트에
0: 네.
1: 있는데 그거는
0: 그
1: 없네요.
0: 대형 할인 매장도 역시 웬만큼 도시가 커야 또 있는
1: 몇개
0: 거니까요.
1: 들어오지 않잖아요. 딱
0: 네.
1: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0: 그니까요.
1: 맞아요.
0: 또 이야기가 또 에스컬레이터로 가긴 했는데, 에스컬레이터 다시 내려서.
1: 우리 내렸어, 또.
0: 네. 네.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떡골목 간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한번 중앙시장이랑 남부시장에 대해서 한번 그냥 한가했었나 봐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1: 또
0: 하다가.
1: 한가하셨구나.
0: 네.
1: 네네.
0: 시장 성격에 따라서 그 대표 음식도 좀 다른 게 아닌가
1: 아,
0: 싶더라고요.
1: 시장 성격에
0: 네.
1: 따라서.
0: 그래서 중앙시장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주로
1: 네.
0: 파는 게뭐 소품이랄지 뭐 의류, 옷감, 뭐그 조그맣게 이제 그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주부들이랄지 아이들과 함께 오는 뭐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식이나 떡 같은 간식 같은 게좀 발달한 게 아닌가 싶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미곡 그러니까 쌀이나 곡식류죠.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에 도매 이런 걸로 그러니까 힘쓰는 이런 걸로 좀 발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남성들이 많이 찾았고
1: 마을하고 또 연결이 된것 같아요. 동네하고.
0: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남부시장은 약재상이나 이런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약정거리 있고 싸전다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 미곡
0: 네.
1: 그쪽으로 좀 그렇고.

0: 도매 중심이었고 도매 중심. 그리고 쌀 자체가 워낙 크고 하니까 그것 다 네. 나르고 하려면 당연히
1: 남자. 그쵸. 성인. 네. 천 옆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0: 그리고 뭐 땔감 같은 것도 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이 찾았고, 그리고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해야 되니까, 뭐 순대국밥이랄지. 그렇죠. 콩나물국밥이랄지. 이런 게 발전한 게 아닌가. 그렇죠. 싶더라고요.
1: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0: 아무래도 이제 엄마.
1: 육계도 있어요, 육계.
0: 아, 닭. 예, 그쵸. 닭 강정 유명하죠. 예.
1: 닭이나 육계, 저 같은 경우에는 육계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질러 갔고 그다음에 그 라인이 또 닭 생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는 그쪽 라인이
0: 그래서
1: 있어요.
0: 그래서 당내장탕까지
1: 맞아요.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모래내 시장은 저쪽 진안이나 이런 네. 진밭다리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그 길이어서 약간의 시장의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네네. 이렇게는 보진 않았는데 또 먹거리랑 연결을 하니까 그 마을에 모여드는 사람들, 동네의 성향까지 보는 네. 시간이기도 하네요.
0: 근데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1: 맞아요,
0: 왜 남부시장은 순대국밥, 콩나물국밥이 유명하고 왜 떡골목은 중앙시장이 더 유명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1: 그렇죠.
0: 저 어렸을 때랑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순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남부시장 순대국밥.
1: 남부시장으로 넘어갔네요.
0: 네. 근데 남부시장 하면은 뭐 피순대가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피순대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분식점에 이제 잡채순대, 당면순대와는 달리
1: 네, 당면순대.
0: 이제 피가 이제 많이 들어간 채소랑 피가 들어간 네. 그런 순대고. 그래서 전주 오시는 분들이 피순대 같은 경우에 약간 호불호가 있긴 있더라고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피순대 하니까 막 순대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젊으신 분들도 당면순대, 잡채순대 좋아, 당면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순대 좋아하니까 그럴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번 드셔보시고 당면을 놓고 막 좀 약간 하드코어한 면도 조금 있잖아요.
1: 네, 네.
0: 좀 그래서 조금 뭐라고나 할까 호불호가 좀 있는 음식인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자주 찾더라고요.
1: 저는 또 피순대의 매력에 빠지면 또 피순대에 이렇게 훅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당면순대를 못 먹는 분들은 또 당면순대를 못 드시는, 안 먹는 거죠.
0: 그런 분?
1: 네. 그리고 또 그 요즘에는 순대가 이제 돼지 그 껍질에서 나오는
0: 네네,
1: 거잖아요.
0: 그쵸.
1: 그 안에서. 근데 그 또 껍질 없는 순대도 있더라고요.
0: 아, 예. 예. 예. 본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상품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껍질은 없는 순대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이 먹는 입맛도 바뀌어지고 제품도 바뀌어지고 흐름에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상점들도.
0: 자, 그럼 이제 튀김도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1: 네.
0: 이제 전주 하면 또 유명한 튀김 중에 하나가 앞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추튀김이고
1: 맞아요.
0: 이 상추튀김이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난 전주만 있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광주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광주만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세요.
1: 아하,
0: 그런데
1: 그렇군요. 네네.
0: 상추튀김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상추를 튀겨 먹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1: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0: 네. 네, 상추에 싸먹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양념장 해가지고.
1: 별거 아니네. 이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추, 그러니까 튀김 혼자 먹으면 느끼하니까 상추에다 싸가지고 먹게 된 건데
1: 네.
0: 그게 광주에서 유래가 그 금남로 쪽에
1: 네네.
0: 그 이제 광주 금남로 충장로 유명하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이제 노점에서 이제 그 이제 분식이나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이제 점심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떨어졌대요. 쌈밥
1: 네.
0: 먹다가
1: 네네.
0: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가지고 아, 뭐 먹을 것도 없어 봤더니 이제 튀김집 하는데 튀김은 남았는데 이거라도 먹을까 했는데 튀김 느끼한데 어떻게 먹어 했는데 상추에다 싸먹으면 좀 덜 느끼하지 않을까 해서 상추에다 싸먹으면서 나오게 된 게 상추튀김 네,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1: 거기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제 퍼져가지고 학교 앞에 이 상추튀김이 굉장히 유명해졌나 봐요.
0: 네네.
1: 근데 막 침 돌아요.
0: 아, 그러니까.
1: 큰일 났어.
0: 아, 점심도 뷔페까지 드셨던 분이.
1: 아니, 말이 뷔페지. 접시 하나에 딱 올라와 있는 게 뷔페인 거지. 사실은 그거,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광주 분들이 이런저런 음식 얘기하면 그 약간 상추 튀김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주보다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한 데가 광주예요. 이야기해 보면.
1: 세구나.
0: 네. 아 원래 또 광주 사람들 좀 세잖아요. 센데 특유의 이게.
1: 어 지역색이야.
0: 네네네. 네. 하여튼 그런데 네 그 상추 특히 상추 튀김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막 아니 원래 상추튀김 우리 광주가 원조인데 전주가 막 원조인 척 한다 막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먹는 거에 따라서 나는 음식의 원조 따지는 게 사실은 조금 그러긴 한데 아 내가 먹는 게 다 원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러지 않나요? 그냥 다 내가 처음 먹어본 게 원조다라고 생각하면 다 맛있게 먹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조, 원조, 원조. 어디 가도 원조, 저기 가도 원조.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아닙니다만 조심스럽지만 네. 광주가 좀 더 원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광주 쪽에서는 상추튀김, 전주에서는 솔직히 상추튀김을 대표 음식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1: 그죠. 그러니까 그 골목에 많이 이렇게 있다 정도지. 사실은 그 전주의 다른 동네에 뭐 상추튀김이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간판에 써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가면 상추튀김이 간판에 올라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제 말은 더 나아가서 전주 관광안내지도나 여기에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이건 나와도 상추튀김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광주는 광주
1: 아예
0: 팔미에 네, 상추튀김이 나와요. 그게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셨던 것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나름 연구를 한 것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960년대가 70년대 그 금남로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유래까지 나왔어요.
1: 그러니까 그러는구나.
0: 예, 그런데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에서는 상추튀김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적도 없는데 다만 보면은 전주 한옥마을이 뜨면서 중앙에서 매스컴에서 한창 왔었잖아요.
1: 네.
0: 그때 이제 한옥마을만 얘기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전주하면 음식 유명하니까 이런저런 음식 같이 얘기하면서 어 상추튀김 있네 해가지고 광주보다 먼저 소개가 되다 보니 잘 모르는 중앙에 있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광주 상추튀김보다 먼저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닐까.
1: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옥마을 들렸다가 덕진에 있는 연못 덕진공원 들려라. 그리고 덕진공원에 있는 맛집으로 얘기를 소개를 하면 상추튀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된 게 아닐까.
1: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소개하다가 동네의 대표 음식이 우리의 전주의 대표 음식이 되는 것처럼 먼저 매스컴을 타느냐에 따라서 네. 원조가 바뀔 수 있다.
0: 그리고 광주 상추튀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전주는 그래도 이것저것 상추 그냥 튀김을 상추에다 싸먹는 느낌이라면 광주는 상추에 싸먹게끔 진화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랑 이런 것 오징어 튀김만 진짜 조그맣게 깍두기 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네모나게
1: 네.
0: 조그맣게 그렇게 해서 아예 튀김이 나오고요. 아니면 완자처럼 해가지고 채소나 이런 것들 다져가지고 완자처럼 해가지고 딱 싸먹기 좋게 튀김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1: 아 광주는요?
0: 네.
1: 아 맞아요. 우리 전주는 큰 거를 딱딱딱딱 썰어주는 거인데 네. 잘라주는 거죠. 네. 아 그런 게 좀 다르구나.
0: 그러니까 광주도 이제 여러 가지 튀김 잘라가지고 싸먹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진화된 것도 있더라고요.
1: 아예 그냥 처음부터 조그만하게 튀기는 네. 그런 부분도 있구나.
0: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었을 때는 확실히 좀 광주가 먼저 생성되고
1: 여러 종류로
0: 그다음에 발전까지 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1: 역시 마을 곳곳 전국을 이렇게 정말 행정 구역마다 돌아다니는 뭔가의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또 나눠주셨네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주까지 이제 가봤고요. 여기서 2부 마치고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3부로 넘어갈 건데요. 2부 마지막 노래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0: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어봤고요. 네, 노래 그대로 바람 타고 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떡볶이로 넘어가 볼게요. 떡볶이 하면은 신당동, 네, 즉석떡볶이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철판에 이제 떡, 어묵, 라면사리, 아니 뭐 쫄면사리, 만두 다 이제 끓여서 먹는 방식인데, 그죠. 신당동 그 떡볶이 골목 자체가 이제 하나의 관광지였다고 하고, 저는 이제 그 세대는 아니었지만, 뭐 옛날에 그 떡볶이 골목에 뭐 DJ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신당동의 떡볶이집.
0: 네.
1: 노래 있잖아요.
0: 그, 네, 그 노래 내용에도 뭐 DJ가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1: 맞아요.
0: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우리 노래 선곡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걸로 했어야 네. 되네.
0: 자, 그러면은 저는 가봤는데 어떻게 신당동 가보셨어요?
1: 저는 그 가족여행 갔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래도 촌놈이 전주에서 올라갔으니까 신당동을 한번 들려봐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갔는데 사람들은 많이 밀렸고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북적하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마치 그 큰 홀? 대형 홀이었어요. 분식집이 이렇게 크나?
0: 아, 그렇죠. 맞아, 맞아.
1: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그 큰 홀에 정말 그 타이머를 같이 갖다 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갔던 그곳은 타이머랑 같이 갖다 주시고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 몇 분 지나면 퍼지니까 못 먹으니까 꼭 그거에 맞춰서 먹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집에 와서 맨날 며칠 그 신당동 떡볶이처럼 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 식당에서 먹는 그 맛하고 또 집에서 먹는 맛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0: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 지역 사람들 데리고 이제 서울 이제 왔었을 때 제가 안내도 하면서 이제 뭐 먹여보고 하면 이 신당동 떡볶이가 호불호가 가장 강하더라고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좀 불호가 강했는데.
1: 아, 네.
0: 그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신당동 떡볶이가 엄청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엄청난 광고 멘트 하나 있죠. 그 순창고추장 그 광고인데 그 비결이 뭐예요? 며느리도 몰라.
1: 네.
0: 그게 이제 마봉님 할머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당동 가면 가장 큰 집이 마봉님 할머니 그 사진 딱 박혀있는 집.
1: 아.
0: 마봉님 할머니 집 뭐 따님 집 막 이렇게 다 있어요.
1: 아. 몇 대에서 몇 대에서 네. 그렇게 있구나.
0: 그래서 그 광고 때문에 좀 확실히 인지도가 박혀가지고 좀 기대가 많은 것 같고 마치 전주 할 때 전주 비빔밥 생각하고 왔다가 생각보다 물론 맛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전주 비빔밥 별론데 한 그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 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즉석 떡볶이 그러니까 실은 시켜보면 쿠레이팬에 재료만 주잖아요. 익은 재료 완성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1: 네 맞아요.
0: 재료에 육수 담겨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해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끼리 실은 저 보면 남자들끼리는 왔었던 것 같아요. 요리 할 줄 모르는 그러니 퍼지거나 이게 뭐 눌러 붓거나 다 이상하게 되고 하니까
1: 그러면 혼나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타이머 스위치 준 것이 그 이유인데 왜 그걸 못 맞춰가지고 못 먹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영향도 좀 크지 않았을까.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서울 하면은 떡볶이 유명한 게 그 혹시 기름 떡볶이 드셔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들어보기만 했어요.
0: 아, 예.
1: 근데 못 먹어봤어요. 네. 근데 기름 떡볶이 느끼할 것 같아요.
0: 좀 느끼하긴 한데
1: 네.
0: 그 서울에 그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
1: 네.
0: 옆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서촌이 있고 그 북촌하고 서촌이 있는데 경복궁 옆에 이제 서촌이 있고 서촌에 통인시장이라고 있어요.
1: 네네.
0: 통인시장에 그 기름 떡볶이를 팝니다.
1: 말
0: 그대로 그 철판에다가 기름 두르고
1: 네.
0: 뭐 간장 양념한 떡 이나 아니면 고추장 양념한 떡을 진짜 말 그대로 볶아요. 기름에 지져서 이제 볶는
1: 네.
0: 그런 떡볶이인데
1: 그냥 튀김 아니에요, 그러면?
0: 아, 약간 지지는 거에 가깝습니다. 네, 지져가지고 진짜 볶아서 나오는데 말 그대로 그게 궁중 떡볶이가 엄청 고급 음식이었대요.
1: 궁중 떡볶이.
0: 네, 고급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떡이라는 게 당장 옛날에 쌀밥 먹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밥을 일일이 다 해가지고 다 쪄가지고 길게 빼가지고. 네. 자체가
1: 그죠.
0: 고급 음식인데 그걸 이제 간식으로 궁중요리 떡볶이에서 나왔고 진짜 떡을 볶는 음식이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통인시장 말씀드렸다시피 경복궁 옆이고 하다 보니 그래서 원형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해요.
1: 근데 아이 그 떡볶이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기름 떡볶이였던 것 같아요. 그 다 재료들이 들어와 있고 소스가 들어있는 그거를 사가지고 누가 줬던가?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의외로 아이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느끼해? 기름 떡볶이래. 그랬더니 오, 맛있다고 그 말은 하길래 어 이거 좀 엄마가 요즘 해줬던 맛하고 좀 다르네 라고 얘기해서 어 시제품이야.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름 떡볶이 나름 또 그거 말은 나름 좋구나.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인시장이요?
0: 네네 맞습니다.
1: 어, 한번 가서 또 거기도 한번 접수해봐야겠네요.
0: 네. 가실 때 맞네요.
1: 어, 이제 진짜요.
0: 이제 순대 이야기 좀 하자면 말이 전국이죠. 서울 이야기인데 계속.
1: 네. 아 그래도 좀 면적이 넓으니까 먹거리도 많은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0: 면적도 없고 솔직히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1: 그죠, 그죠.
0: 네, 전국의 모든 음식이 서울로 결국은 몰릴 수밖에 없고
1: 그럴 수밖에 없네요.
0: 게다가 인구 천만, 이천만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다 보니 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1: 그러네요.
0: 서울에 그럼 순대하면 혹시 뭐 들어본 거 있으세요?
1: 순대 하면 그냥 철판볶음?
0: 그렇죠. 신림동 철판순대.
1: 아 그래요?
0: 가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서울 철판 요리는 성수동에서 먹은 거.
0: 오 성수동. 그 힙한 성수동.
1: 어 아니 근데 지금은 힙한데요. 그 제가 한 10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0: 10년 전이면 그래도 힙하기 시작했던 때. 아 이제 10년.
1: 전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시, 예,
1: 막 하여튼, 시작할 예,
0: 그쵸,
1: 때.
0: 예, 시작할 때였어요. 예.
1: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잠자는 숙소가 성수동이어가지고 먹거리 이제 찾다 보니까 성수동 철판 요리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그때 좀 불쇼도 해주시고.
0: 그렇죠. 아, 그럼 고급진 데서 드셨네, 확실히.
1: 맛있었어요.
0: 근데 그 신림동 철판순대는 그냥 뭐 불쇼 같은 거 없고요. 그냥 그 재밌는 게 순대타운이라고 있어요. 그럼 네. 6층인가 7층짜리 건물에 네. 1층부터 7층까지 다
1: 순대.
0: 네, 철판순대 집들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다 어디집, 뭐 정읍집, 뭐 전주집, 익산집, 군산집 이러는데 특이한 게 다 호남 쪽 지명이에요.
1: 아, 순대.
0: 네, 호남
1: 쪽. 왜 그러지?
0: 그것도 이제 그 황교익 아저씨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1: 네.
0: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그 실향민 그러니까 그 서울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람들이
1: 네네,
0: 서울로
1: 네네.
0: 그런 가운데 이제 전라도 음식 유명하다는 것도 좀 유명해져 그 많이 이제 알려졌고
1: 순대에 대해서도
0: 세 번째도 그 전라도 사람들이 특히 많이 올라왔고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구로 그 관악
1: 공단
0: 네 이쪽이거든요
1: 네.
0: 거기 사람들이 향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1: 어.
0: 그래도 전주집 써 있으면은 나 고향이 완주에서 왔는데 여기 주인장은 전주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 팔아줘야지 첫째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전라도 음식이 맛있다 하니까 그 다 전라도 간판 있는데 어디 상주집 이러면은 왠지 조금 뭐 그럴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이제 다 완주, 전주, 뭐,
0: 뭐 광주, 뭐 강진집 이러는데.
1: 다 전라도인데.
0: 맛의 전라도 간판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굳어졌다는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그리고 신림동 철판순대는 그게 그 빨간 순대가 기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의외로 백순대가 기본입니다.
1: 백순대라고 하면
0: 그냥 하얗게 볶아요.
1: 하얗게 볶아요?
0: 네, 채소 넣고 그냥 하얗게 그냥 깻가루 넣고 볶고
1: 깻가루
0: 마지막 들깨? 네 마지막에 그냥 그 양념 찍어서 먹더라고요.
1: 아
0: 물론 양념이랑 같이 넣고 볶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네 백순대가 주인공. 백순대.
1: 네. 오 백순대 좀 특이한데요? 그 백순대 철판 요리인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냥 철판 볶음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당면 순대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얗게 볶는 거예요. 양념 같은 거 안 하고.
1: 양념 같은 거 안 하고.
0: 그러니까 빨간 양념 같은 거 안 하고.
1: 안 하고 네. 간장. 완전 궁중 떡볶이처럼 그냥
0: 네.
1: 고급지게 나오는
0: 거. 그건 또 아닌데.
1: 그건 또 네, 아니에요.
0: 아닌데, 하여튼.
1: 오, 궁금하네요. 네. 철판 요리.
0: 그 비싸지도 않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1: 어쨌든 가격은 착한데 고급진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빨간 철판 요리는 아니다.
0: 네, 근데 한 번 정도는 먹을 만해요.
1: 먹을 만하다. 네. 불쇼는 나올 수가
0: 아, 그쵸?
1: 없고.
0: 네. 하여튼 7층짜리 건물이 다 순대볶음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 근데 그게 참 특이하네요.
0: 네.
1: 난 궁금하네, 거기가.
0: 그다음에 이제 튀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튀김 다 비슷할 것 같지만 약간 지역적으로 좀 특이한 튀김들도 조금 있어요.
1: 네.
0: 우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얘기했던 전주나 광주나 전주에 상추튀김 있고 네. 그다음 부산 쪽에는 어떤 튀김이 유명할까요?
1: 부산은 아, 나 그거 TV 봤는데 뭐, 아, 뭐 그냥 얘기해줘요.
0: 어묵, 어묵이 튀김이잖아 어떻게 보면.
1: 아 맞다 맞다 맞다.
0: 네, 오뎅이 튀김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1: 어 그러네요.
0: 그리고 어묵. 씨앗도 떡도 어떻게 보면은 꽃떡을 튀겨 먹는 거 비슷하잖아요.
1: 아, 씨앗도 떡 그러네요.
0: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지지는 건지 이게 튀기는
1: 것처럼.
0: 건, 네, 튀기는 건지 하여튼 기름 할 때 보면 네네. 기름 엄청 양이 많거든요.
1: 네네네.
0: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충청도 쪽에는 충북에 혹시 도리뱅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들어보기는 했어요.
0: 네, 그건 이제 우리 분식점에 넘어가는 거긴 한데 민물고기.
1: 예, 고기.
0: 뭐 피라미 같은 거 그거를 그 검은색 옛날 후라이팬 있잖아요. 검은색 그 이렇게 기역자로 된 그 검은색 후라이팬.
1: 네네네네.
0: 거기에다가 동그랗게 이제
1: 해가지고
0: 눕혀놓고 약간 양념치킨 같은 거 양념을 다 바른 다음에
1: 빨간 양념.
0: 네.
1: 네네.
0: 그거를 네, 그 기름에다가 넣었다 빼가지고 네 튀겨 먹는 그런 오. 음식.
1: 도리뱅뱅.
0: 네, 말 그대로 돌이 이제 뱅뱅 돌려 앉았다 해가지고 도리뱅뱅인 것 같더라고요.
1: 아, 근데 그거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주는 도라지 이렇게 그 찌워가지고 굽잖아요. 빨간 양념
0: 예, 예.
1: 해가지고
0: 더덕도
1: 그, 그렇게 더덕 예. 그렇게 한 게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리뱅뱅도 먹고 싶어요.
0: 아, 또 충청도 하니까 금산 쪽에
1: 네.
0: 인삼 튀겨서 주더라고요.
1: 금산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사실은 전국 각지가 사회에 그 문제 출제 문제였잖아요.
0: 네.
1: 특산물.
0: 네.
1: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긴
0: 그쵸,
1: 했죠.
0: 네.
1: 그 전국 각지에서 다 네. 나오니까 계절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특산물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긴 네.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인삼이 좀 많았어요. 그쪽이. 금산 특산물이에요.
0: 그렇죠. 지금도 특산물이고. 그리고 원래 네. 금산은 전라북도 땅인 거 아시죠? 1968년까지 전라북도였다가 그 이제 조정이 돼 가지고 충남으로 올라갔죠.
1: 네.
0: 그리고 그때 처음 인삼튀김은 금산에서 처음 봤는데 몇 년 있다가 진안에서도 팔더라고요.
1: 어, 홍삼.
0: 네, 어차피 또 붙어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위아래로.
0: 아, 근데 홍삼을 튀기는 건 아니고 수삼.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삼이죠.
0: 생각보다 네. 쓸 것 같은데 한번 튀겨서 그런지 그렇게 쓰지는.
1: 쓴맛이 이렇게 나가는가 보다.
0: 네, 좀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1: 맛있어요.
0: 네, 생각보다 달달하고 쓴맛도 좀 나가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찍어 먹으라고 인삼향 들어간 조청을
1: 아니,
0: 주거든요.
1: 근데 지금 아침 시간에 너무 먹는 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금 아침 식사하시고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커피에 피순대 생각나고 점심에 뭐 먹을지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
0: 자 이렇게 해서 좀 분식 이야기 서울이랑 전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 근데 우리가 먹는 가볍게 먹는 이 분식에도 다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 사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0: 예, 그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셨는데요. 말씀해드린 대로 그 떡볶이, 순대 튀김도 다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 사연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떡볶이, 순대 튀김 같은 분식이 대중화된 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시대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1: 분식이라 빠르고 빨리 먹기 위해서 그랬나 봐요.
0: 네, 그것도 분명히 있고요. 우선은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국이 그 남아도는 농산물을 원조 형태로 우리나라에게 대량으로 보내줬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그때 이제 밀가루, 뭐 옥수수 가루, 그다음에 콩 이렇게 이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핵심이 밀가루하고 콩이었다고 하고요. 당연히 일제 식민지 지나고 6.25 전쟁 지나고 하니까 뭐 논농사가 제대로 안 됐겠죠. 쌀 자급률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래서 막 얘기 들어보면 뭐 혼분식 장려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토요일 날인가는 무조건 국수 먹는 날 그래가지고
1: 맞아요.
0: 당연히 저는 그 세대 안 겪어봤습니다.
1: 아,
0: 빠져나가야죠.
1: 혼분식
0: 네.
1: 다 알아요. 혼분식 그막그 멘트 나오고 우리 때 우리 아니 봉이 때는요 그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표어도 정말 가족 정책부터 시작해서
0: 네.
1: 먹거리 식량 이런 부분까지도 표어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때 이제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이제 국수, 막걸리, 막걸리도 밀막걸리인 거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떡볶이도 이제 밀떡볶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요. 그 밀가루 음식들이 그때
1: 네.
0: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1: 그렇군요.
0: 당연히 원래 우리나라에서 밀은 진짜 비싼 거였어요. 진짜 비싼 거였는데 원래 밀이 북쪽에서나 재배했던 조금 재배했던 거고 그리고 그러나 농사되면 쌀 키워야지 밀
1: 네.
0: 키우는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1: 네.
0: 귀한 거였는데 오히려 싼 값에 그냥 거의 미국에서 원조 밀이 들어오니까 그 밀로 음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밀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콩이었다고 해요. 콩. 콩이 이제 중요한 게 당연히 우리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먹는 양념, 기본이 고추장, 간장, 된장이잖아요.
1: 네,
0: 이거 다
1: 콩이죠.
0: 콩으로 만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기본적인 양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네.
0: 그 콩도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콩을 준 것도 있지만 콩 가지고 뭘 했냐? 우선 그 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콩 가지고 사료로 써 가지고 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돼지는 콩 가지고 기름을 짜고 기름 짜면 남은 그 찌꺼기 깻묵들 있잖아요.
1: 네.
0: 걔를 이제 돼지 밥으로 줬다고 해요.
1: 오, 막 돌고 도네요.
0: 근데 돼지를 왜 키웠냐면 1960년대 그때 일본이 잘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이 몰랐는데 일본 사람들 1960년을 그렇게 그 엄청 중요하게
1: 부유하게?
0: 생각을 한대요. 그때
1: 아,
0: 1960년에
1: 네.
0: 도쿄올림픽 치르거든요.
1: 어,
0: 마치 우리도 1988년도
1: 88년.
0: 서울올림픽이 기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은 그 도쿄올림픽이 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진국이 됐다. 그리고 그때 맞춰가지고 신칸센도 그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1: 아, 위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도약을 하는 거네요.
0: 네. 그 도약의 딱 이제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1: 네.
0: 당연히 고기 소비 늘어났겠죠. 근데 일본에서 고기 소비가 늘어나니까 일본 자체적으로 그 돼지나 이게 안 되니까 수입을 했어야겠죠? 그럼
1: 네.
0: 가장 빨리 수입할 수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죠. 옛날에는 유통시설이나 이런 게안 좋았고 배에도 냉장시설 같은 거 없으니까
1: 네.
0: 가장 가까운 데에서 보냈어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보냈어야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근데 그 돼지 키울 때 바로 미국에서 보내준 콩.
1: 콩으로.
0: 콩기름 짜고 난 깻묵. 이걸로 이제 돼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1: 와, 지금 이렇게 쫙 훑어주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후에 그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요런 부분들이 그냥 먹거리에 대해서만 그냥, 내가 김밥 좋아하고 내가 떡볶이 좋아해, 요거가 아니라, 그때의 흐름이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렇게 기억이
0: 네.
1: 나네요.
0: 그래서 일본 애들 그뭘 먹었냐? 돈카츠. 그 돈카츠.
1: 맞아요.
0: 네.
1: 요즘에 일본 돈카츠
0: 네.
1: 많이 정말 우리 입맛에 딱 맞잖아요.
0: 네. 일본이 그때 이제 많이 먹었던 게 이제 돈카츠를 먹었고 돈카츠가 그때 발전했는데 돈카츠 들어가는 부위가 거의 대부분 등심 아니면 안심이잖아요.
1: 안심. 맞아요.
0: 그거밖에 안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아도는 게 내장, 머리, 삼겹살도 일본 베이컨 같은 거안 먹으니까 남아 돌았던 거고. 그래서
1: 우리들이
0: 부식들이 부속들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아 놓는
1: 우리나라에서
0: 거죠. 족발까지.
1: 그러네요. 이제 막 순대, 머릿고기.
0: 네.
1: 그 이런 염통.
0: 족발 이런 것도 다. 예. 그때 그
1: 부산물로 네, 우리가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음식들이네요. 국밥도 그 안에 들어가는 네. 부산물로.
0: 혹시 거의. 그 김에 뒷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1: 뒷고기, 김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고기, 뒷고기. 근데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0: 뒷고기 저는. 유명한 게 이제 김해거든요. 아. 역시 마찬가지 김해가 바로 부산 옆이잖아요.
1: 그렇죠.
0: 부산이 일본으로 간 수출 항구였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1: 이제 처진 음식들이 이제 그쪽에서 네, 이제
0: 부산항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부산항 근처에서 또 돼지를 키워야 되니까 김해 양산 쪽에서 돼지를 많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순대 유명한 곳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아 우리나라 어디죠?
1: 전주요.
0: 전주도 전주지만 아 전주도 유명한데 네. 천안 병천 순대 유명하잖아요.
1: 아 맞아요. 병천 순대.
0: 얘기 들어보면 뭐 옛날부터 시장이 발전하고 뭐 우죽하면은 막 유관순 열사가 막 만세 부르고 했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뭐 병천이랄지 이런데도 실은 다 그 육가공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육가공 공장에서 당연히
1: 나오는 그 부산물.
0: 네. 그걸 처리하기 순대.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냉장 시설이 안 좋았으니까 그 부산물은 또 빨리 상하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산지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 그 공장 근처에 순대국밥집들
1: 이 막 그 삶아가지고 그 안에 내장 넣어가지고 네. 삶고 그 다음에 국밥처럼 네. 밥을 제공하는
0: 그거랑 또 삼겹살도 원래는 안 먹었었다고 했잖아요.
1: 기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0: 그러니까 그래. 일부 돈가스로 안 만드니까 그리고 베이컨도 만드니까. 안 먹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또 병천이 천안인데 청주하고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청주가 삼겹살이 자기가 원조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다른 음식도 아니고 삼겹살을 원조라고 해? 그런데 근데 그 다 그런 이유가 있던 겁니다. 삼겹살도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1: 그 지역에 유명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또 그 지역 경제,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영향이 있었네요.
0: 네.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일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 빨리 밥 먹여야 되고 야식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빨리 돌리고 해야 되다 보니 빨리 만들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튀김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냥 바로 먹고
0: 그리고 뭔가 좀 든든하고 기름기를 필요한데 네. 그 싸게 기름기 제공할 수 있는 거고
1: 네.
0: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이제 흔적으로 남은 거겠죠.
1: 와 이렇게 먹거리에 아 이거 맛있어 어디 지역에 맛있어 이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기억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또 경제산업까지 오늘 또 들어보니까 좀 더 색다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그 한 번 더 2탄 해야 될 것 같아요.
0: 2탄, 네. 순대 이야기도 좀 더.
1: 김밥을 안 했어요.
0: 김밥도 그렇고 순대도 네. 전국적으로 다 유명하거든요.
1: 순대도 깊숙이 안 들어갔어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그쵸? 튀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순대도 그 지역마다 찍어 먹는 거 다른 거 아시죠?
1: 틀려요? 간장만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0: 순대 간장에 단지 전라도
1: 아 새우젓
0: 그 수도권은 소금에다 찍어 먹고
1: 소금하고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네,
0: 고추장은 네네. 전라도 쪽이고 네네. 경상도 쪽은 막장에다 찍어 먹어요.
1: 아 그래서 아, 막장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0: 순대 어디다 찍어 먹느냐 가지고도 지역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1: 네네네.
0: 이제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그럼 다음에 언제 봐서? 김밥이랑 못다한 순대 이야기 하는 걸로 하고.
1: 그러니까요.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들어보셔서 오늘 이제 들어봤지만 우리가 가볍게 분식집에서 먹는 간단한 음식들이 실은 다 우리가 이제 여러 시절을 거쳐오면서 힘든 시절을 거쳐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음식인 거고요. 그걸 또 공감하시다 보니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0: 이야기 들어서 이제 분식점 가시면
1: 오늘 점심은 아마 순대? 떡볶이지 않을까요?
0: 그리고 순대나 떡볶이 드셔도 이제 이 얘기 들었으면 이제 쉽게 아, 이 하나하나 이런 사연들이 있었구나.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주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0: 야, 오늘도 그래도 그 봉이쌤 덕분에 그래도 좀 다채롭게 이야기가 잘 된 것 같거든요.
1: 네.
0: 네. 그 다음에 진짜 순대랑 못다한 순대랑 김밥 이야기 그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처음 가보는 도시,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듣는 음악. 낯선 것들은 때로 조금 어색하지만 그만큼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다 우연히 들어간 작은 공간, 그곳에 들었던 노래 한 곡이 그 도시의 기억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작은 흔적을 남기듯 음악도 공간을 만나고 관객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주원에서는요, 낯선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음악으로 이어가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낯선 음악에 조금 귀를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시작합니다.

0: 네, 구상호 라디오 전주온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좀 특별한 손님들을 만나봅니다. 기타와 드럼, 단 두 사람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이탈리아 락 듀오 리틀 보이즈입니다.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라우라 베르토네, 그리고 드럼을 맡고 있는 세르지오 피로타 두 분인데요. 이 리틀 보이즈는 이번 첫 한국 투어에서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 거제, 전주, 인천, 제주 등 여러 도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도요, 전주 남부시장 안에 있는 문화공간 모의장에서 공연을 갔습니다. 오늘은 리틀 보이즈의 음악과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이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어떤 사람과 공간을 만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라우라 베르토네, 세르지오 피로타 두 분 환영합니다.
1: Today we have very special guests from Italia. We are joined by Laura Bertone on vocals and guitar and Sergio Pirota on drums. On the tour of Korea, Little Boys are traveling not only to Seoul but to cit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Daegu, Busan, Geoje, Jeonju, Incheon, and Jeju. We want to listen from you that how you felt while you are traveling across Korea. Now we are going to introduce.
2: Yeah.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0: 네. 오늘은 좀 글로벌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통역과 번역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엘리 에세라고 이렇게 불러도
1: okay
0: 될까요?
1: To call you Ellie or Ellie and Esse.
2: Ella and Esse.
1: Sorry.
0: Ellie and Esse.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말고 또 오늘 통역에 네, 같이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현아, 박바로가 두 분이십니다. 인사 해주시죠.
4: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0: 네, 두 분. 네, 먼저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소개, 리틀 보이즈가 어떤 밴드인지고 본인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Okay, first, could you introduce yourselves to our listeners in Jeonju? Rather than describing your music genre, are you gonna introduce who you are?
2: Please,
1: S.
3: As you know, we are Little Boys, a rock garage band from Italy. And we are the kind of a band that doesn't care too much about trend or what is fashionable at the moment. We just prefer to follow our own path with our hard head.
6: 네, SC가 말하시기를 어떤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음악을 지금 연결해 오고 있으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에세. 그리고 엘레.
2: But I'm sure that this way became a fashion one.
6: 그렇지만 이 엘레 씨가 말하시기를 이 방식이 가장 패셔너블한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한국이 이번에 처음이시죠?
1: Is this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2: Yeah, oh, the first.
3: Of course it is, and we are very surprised at how kind is Korean people are. Mm-hmm. We have just a blurry idea before coming here, made by our first experience across China and Japan, but this is a totally different country,
2: yeah.
3: And now we are shaping our idea about Korean.
2: More authentic people.
6: Huh?
2: Authentic.
6: Authentic.
2: Yes.
3: And honest, and this is very beautiful to see.
6: Oh, okay.
2: And the food was delicious.
3: But spicy, sorry.
2: so delicious.
6: 네, 한국에 대한 칭찬을 많이 아끼지 않으시고 얘기하셨고요.
0: 네.
6: 그런데 이제 한국 음식이 약간 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이야말로 진짜 오센틱한 진짜 나라인 것 같다고 다른 그 중국이나 지금 일본도 겪어왔지만 한국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0: 네. 제가 알기로 에세 씨는 한국 김치도 담으실 줄 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1: Now, Esse, you can make kimchi, Korean kimchi yourself.
2: Yeah.
3: I can. I'm sorry I can't bring, my original kimchi to let you judge this, but maybe it's better.
6: 자기 김치는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아마 판단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김치였을 거라고 더 나은 김치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아, 네.
3: Of course, your kimchi is. is much much better than mine.
6: 물론 한국 김치가 더 원래 더 맛있긴 하겠지만이라고 덧붙입니다.
2: We have to practice more.
6: 네, 연습을 더 하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네. 김치 만드는 연습을요.
0: 한국도 처음이지만 전주도 처음이시잖아요.
1: Is this your first time to Jeonju? Of course.
3: Yeah, of course it is. I found that it's very beautiful. You know, we have just traveled along from Seoul to Daegu to Busan and then Goju. But Goje. Here, Goju, sorry. Mm. But now is one of the first day I feel quiet, maybe. And I don't know. Traditional city like this make me feel really better.
2: Maybe the correct like. Word is magic.
6: Oh.
3: Yeah, there's sort of magic air here.
6: 네, 전주에 대해서 매직이라는 표현을 지금 엘렌 씨가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지금 서울이나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거제를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전주 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마법의 도시 같다. 조용은 하지만 마법의 도시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0: 네네. 그 전주를 선택하셨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you chose 전주?
3: Sorry again.
1: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special reason why you chose 전주 for your performance?
2: Because it's my choice actually, and because was maybe the minor choice. The most of people touring, it's not so usual choose this city because it's more hidden in the Korean, and the many people don't know about Jeonju. Mm-hmm. But I think it's very, very interesting do in a different way. So we choose that.
3: This is helpful to understand Laura's soul. She always want to do what other people never want to do.
2: Yeah.
6: But I understand. I think you have some kind of connection with the Jeonju.
2: Yeah.
6: Yeah. 지금 전주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이게 좀 숨겨진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장소라고 본인이 그 엘렌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전주 내일은 공연이 없고 내일은 전주를 또 구경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1: Tomorrow
0: 있습니다.
1: Tomorrow we are going to take a tour. In Jeonju?
3: Yeah. Finally, we have some free time to seriously visit and enjoy your land.
2: And we choose Jeonju.
3: Yeah, we choose to have a day off in Jeonju.
6: Okay. 네, 내일 이제 전주를 갔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휴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투어를 하실 건데요.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전주에 대해서 많이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I hope that you keep a lot of things. You have good memories.
3: Yeah. I'm sure we will get it.
0: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두 분의 만남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 It's very interesting for you to meet.
0: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시고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세한 좀 얘기를 해주시죠.
1: I heard that you met on a flight.
2: Yeah.
1: Can you tell us your stories in detail?
3: You want the detail?
2: Yes.
3: Yeah, actually, it's funny because we find we met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flight and we start talking.
2: About music?
3: And in just a bunch of hour, we promised something between ourselves and we just made a bet, a crazy bet, and that led us between all our adventures still here in Korea. And this is totally a surprise also for us.
2: Yeah.
6: Okay. 그 비행기에서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끌림을 서로에게 느끼게 되어서 그 여기까지 이렇게 음악을 이어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두 분이 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엘레 씨는 왼손잡이인데 라우라 씨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 기타를 뒤집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계시고
1: You have something in common. Laura is left-handed, but you play the guitar upside down with your right hand.
2: Yes, it's the same the Jeonju choice, because mm-hmm. I like learn in a different way and find some, how to say, ostacolo?
4: Obstacles.
2: Obstacles in she my music.
4: She want to find the difficulty yeah, everywhere in because, life. I don't know why I can't understand because, the Italian woman.
2: Because if I can meet the difficult things, I learn more quickly than easier.
4: This is her choice. And yeah. everybody along her life told her, please, do things in the right way. And she said, no, I do just in my way.
6: 그 엘레 씨가 원래 좀 뭐랄까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해내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즐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유니크한 방식으로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식이 좀 뚜렷하신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게 굉장히 도전을 보통 네.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No one cannot challenge.
2: Yeah.
0: 네. 그 SH도 원래는 베이스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베이스가 아니라 지금 드럼을 하시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you changed your musical instruments from bass to drums?
4: Just I'm glad I finally can dictate the rhythm on my own music. As a bass player, I never met a drummer who was my soulmate with music.

0: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역량을 최대로 끌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일종의 약간 본인들의 그 도전과 불편함, 이게 또 음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2: Is it helpful for your music to challenge and to change?
3: Challenge and to change? What do you mean to challenge and to change? Please, another form of the question.
2: Okay, will you
3: ask me again?
2: In a different way. Yeah. So you guys changed the form of your music from
3: our instrument. Yeah. And this is funny.
2: You don't have to
3: spend all your life dedicating in just one thing. It's so beautiful. Yeah. Know something about everything.
0: I see. 그러니까 음악 악기에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연주하는 것을 자기들은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4: We just feeling creativity more intense. Change instrument give that feeling. More creativity.
3: This is tied again to the difficult stuff. If you're trying to use a different instrument, you find new difficulties, obstacle to fight against.
4: This is difficult to protect. But I think
0: you have a feeling of achievement through, how can I say?
2: Through challenges.
0: Challenges.
4: Yeah. I'm a challengist.
0: Okay.
3: Challenge girl. 네.
0: 악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뭔가, 어려운 것들을 해나가면서 배워가고, 그 다음에 새롭게 그 소리를 내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한계를 계속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4: And I can say the secret. Sometimes it's difficult to bring Sergio S to my
3: to her side.
4: To my mindset. It's difficult. I have to pull all the time.
0: I see. So, okay.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입장으로 이렇게 끌어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라고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 분이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부분도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거에 대한.
4: Essa is a traditional man. You know? It's difficult to.
0: 그러니까 잠깐 참조로 얘기하자면 그 엘레브는 좀 되게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그 SSC는 좀 약간 보수적이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하시네요.
1: 네. 네. 서로 다른 그게 끌리듯이 다른 부분들이 두 분들을 더 이렇게 끌리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2: So like magnets, you guys are attached to each other because you are very different.
3: Very different.
0: Extreme match.
3: And this is the region of love and hate in the same time.
0: Oh my god. Okay.
1: 네. 이쯤에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We are going to listen to your song.
1: 네. 첫 번째 곡이 제가 발음이 맞는 분인데 센제나 프레니.
4: Senza freni.
1: Senza freni.
2: Correct. Senza freni.
3: Almost perfect.
1: 이탈리아로 브레이크 없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2: Without breaks in Italy. Italian.
1: 네네. 리틀 보즈 활동을 보면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계속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장소를 찾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두 분한테 브레이크 없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2: Little boys are constantly moving, and you are always searching for new music. What does moving forward without break mean to you? Mean to little boys?
3: Cosa vuol dire muoversi senza freni secondo te?
4: Means lasciarsi andare?
3: Let it be. Another DJ told us this let is be. Your let it be. Let it be.
4: It's like
3: without breaks. The general meaning of this song, since we don't like to explain the meaning of our song. Our song sometimes looks so abstract, also in the lyrics. So it's difficult to find. Yeah. But the general sense of what we feel is that you have to break your need. To get everything under control.

0: You don't need to control anything. You have just the
1: lose control. It's okay. And carry on.
2: Carry on. Okay.
3: So not the lyric, not the meaning of the lyrics. He asked you, what does that mean to your group, your duo?
0: Yeah, yeah. The, for the general duo, yeah. Maybe it's the same. We never want to stop creating. For example, now we are touring with our... We already did two long play and one EP. Mm-hmm. But we are playing new song and never recorded since now. Mm-hmm. We just want to make new music ever and ever. This is the meaning of our game. This is our game of life.
2: I see, I see.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 제목에 대한 그 얘기였어요. 그다음 Without Break가 사실은 어떤 형태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도교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종교로서의 도교가 아니고 그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처럼 뭔가 정해진 형태를 갖다가 거부하고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서 자기들은 레코드도 하지 않고 녹음도 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자기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누셨습니다.
1: 네. Also traveling, meet new people, new culture. This give us the power to give more music and more
2: energy.
1: Yeah.
2: Mm-hmm.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음악적인 영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4: 네, 알겠습니다. 파워, 에너지를 주는 노래인데요. 일단 네네. 두 분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기보다 계속 앞으로 나가는 리틀 보이즈 에너지를 담은 곡, 리틀 보이즈의 센테나 브레디.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Let's hear.

0: 네, 니틀보제 센짜 브레니 듣고 왔어요. 아, 저는 다른 걸 모르겠던 울랄라. 네, 잘 들었습니다.
1: 울랄라.
0: 네, 울랄라.
1: 울랄라.
0: 네, 네. 울랄라는 그냥 의성어인가요?
1: 울랄라 is the word for sound. Is there any specific meaning in 울랄라?
2: 울랄라 is like how to say?
3: No
2: wow, wow,
3: ulala. Is a happy sound.
2: It's happy sound, yeah.
0: Happy sound.
2: Happy sound. Ulala.
3: Surprise
2: too. Yeah, I'm so surprised.
3: Also surprised, but this is just ulala.
2: Yeah, yeah, yeah. Right, right, yeah. right.
1: When we are happy, we say ulala.
2: Ulala.
0: 네, 알겠습니다.
4: 아, 놀랄 때도 울랄라 뭐 이런 식으로 놀란다고 합니다.
0: 네, TV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4: 네, 네,
0: 알겠습니다.
2: Sometimes when someone is too much beautiful, 울랄라.
3: This is dangerous.
4: 네, 예쁜 사람을 만나도 이제 방금 전에 하신 그 느낌으로 울랄라를 한다고 합니다.
3: This is what she expected coming here in Korea. She just wanna look at Korean man. That's true.
0: 네, 그 굉장히 노래에서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네.
1: Your song seems very energetic.
3: Yeah, we try to put a lot of energy in music.
0: 네. 근데 뭐 그 Little Boys의 음악을 제가 좀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나거나 거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변화, 죽음, 욕망. 불안 같은 약간 좀 무거운 주제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1: I wanna listen to your themes like death, desire, anxiety in your songs. Your some songs are very energetic and happier, happy songs, but others contain a lot of dark themes.
2: Yes.
0: 네. 왜 이런 강렬한 단어나 좀 어두운 주제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 Why are you interested in that kind of themes? In that kind of themes, like desire, anxiety in your songs. Why are you interested in it, in them?
3: In dark theme, this is the fruit maybe, of the Laura's mind.
2: Yeah, so let's, maybe let's because hear. Just exist in my soul, so just express the feeling that lives in me.
3: Actually, it is what I love from her because, you know, honest people show you everything about life, the light side and the dark side.
4: Mm-hmm.
3: When you can see both of them, you can be quiet that you have in front of you a honest people to deal with.
4: Mm-hmm.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면을 항상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음악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엘리 씨가 심리학을 또 공부를 하셔서 혹시 그런 게 이 가사나 뭐 이런 데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1: You are major Ellie. You majored in psychology. Your major psychology affected your songs and lyrics?
2: I think maybe in some way infects my lyrics and
3: Of course it affects. I can tell this for you.
2: Yeah.
3: But not just this, because when she studied psychology, she discovered also philosophy, and this was what was her path. I think he is more a philosopher than a psychologist because she is a very bad girl.
4: 그 지금 이렇게 농담을 지금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지만 그 심리학뿐만 아니라 상당히 철학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가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 두 분은 음악을 하실 때 뭐 역할이 딱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두 분이 음악을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When you make music, create music, do you have specific roles between yourselves?
3: Specific
1: role,
3: like task, you mean?
1: Yeah.
3: Usually, Laura now want to say. I am the boss.
2: No, usually some God teach me on the speak on me. I just composing and hear the voice.
3: So just follow
2: then
3: outer
2: the
3: voice.
2: Second passage is show my, how to say, the poor creativity at Sergio. And Sergio finish the job.
4: Oh,
2: this actually, is the I'm God, the... L. Yes.
3: I'm wow. good to yeah. organize disorganized thought. This is my job.
4: Good team.
2: Yeah.
4: 그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그 보통 이제 영 무직 어떤 음악에 대한 영감은 LA가 먼저 갖고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적어 나가면 그 마무리는 지금 에세가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아까 제가 보스.
4: 네.
3: I let her say I am the boss.
4: 네, 네, 잠깐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도 이렇게 재밌게 농담을 하셨는데 그 좀 지류라서 지금 제가 번역은 하진 않았지만 보니까 농담을 굉장히 고급지게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0: 그러면 이 보통 본인들의 음악에는 나름의 철학을 근데 음악 안에서 담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주로 담으시는지 궁금한데요.
1: What kind of messages do you want to contain, include in your songs? Do you have any philosophy about?
2: The philosophy is to be brave and discover and be like a baby, mm-hmm. pure. Mm-hmm. It's so difficult to reach that feeling because because life is hard. And
3: it's the same discussion about art. You know, a lot of painters, for example, spend all their life to learn the technique
2: and
3: to get the skill to paint a very great painter, and then they say. You have to forget everything and come back like when you were a child and draw like this.
2: What I think is, come si dice la cosa più difficile da fare?
3: And this is the most difficult thing in life is this.
2: Yeah.
3: Very much, come back to be a child.
4: Very much, you know, Buddhism and Taoism. Yeah. 그 상당히 그 철학적이 동양적인 철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그, 기술이 좋은 그 화가이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형식이 없는 거로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음악적인 영감으로서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순수함, 자유로움, 뭐 이런.
4: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And liberty.
2: Freedom.
4: Freedom.
3: Of course,
4: yeah.
3: Freedom, we don't have to tell, is inside. It's
2: inside the little boy concept.
4: 아, 아까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free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같으면 순수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또 음악의 특징은 두 사람, 이런 거. 기타와 드럼, 딱 두 사람 있는 건데요. 베이스도 없고, 공연에서 뭐 다른 어떤 악기도 없고, 요즘은 이 기술이 발달해서 사운드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또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더 이렇게 채우기보다는 두 사람만 남기는 방식을 선택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1: And as for your music, and when you perform on stage, you can use a lot of backing techniques and backing tracks. But you guys, just you two are on stage, you play only two instruments.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why you subtract instead of adding?
2: Because it's more challenging, of course, with you... Come si dice, fai qualche
3: it's
2: errore.
3: It's too funny be just in two people playing. You can make
2: some error, maybe.
3: Very a lot of decision just on the spot and solve big problems in a moment. Mm-hmm. And so, and I found very very practical. I used to play with a lot of people in the past, and when I started this project with Ella, I found that the duo is the perfect way. Like in life, you know.
2: Actually, in the last EP, we have a collaboration with a very famous guitarist in Italy. Mm-hmm. Livio Magnini is the name, and give us another perspective about music. We respect that, but we discover that our pure soul is more Yeah, not, come si dice, molto pura, non con questi effetti, ma vogliamo tornare alle origini.
3: Spiga. We just wanna add anything but the drum and guitar and mm-hmm. voice. Mm-hmm. This is enough
2: yeah,
3: for
2: this
3: our
2: is
3: messages.
2: Enough. We don't need
3: for our energy more, to explode. Is,
2: more work, just more mixing, more something. Mm-hmm.
3: We know nowadays you can do everything. You just need yeah. a PC and you have the whole world of music mm-hmm. inside. In
2: but
3: your head.
2: For our mindset, you can feel the mm-hmm. difference. Mm-hmm. And the difference is the energy mm-hmm. of the soul. Mm-hmm. So we want to preserve that.
4: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철학적인 음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탈리아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다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른 세션도 해보고 이제 다양한 것도 활동을 해보긴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그, 이 제일 둘이 잘 맞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통하고, 그리고 그 음악, 둘만의 음악으로, 뭐랄까 자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 It's like something you can feel when people when some people lie. And we don't wanna lie.
4: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은 본인들 두 분의 영혼이 굉장히 순수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가식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자기들은 이렇게 음악으로 서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그 역량을 다하고 싶다고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0: 네, 둘이 잘 맞기 때문에.
4: 네네네, 잘 맞기 때문에. 네.
1: You are a very good match.
0: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노래를 한 곡 또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시밀레 아메인데 이 시밀레 아메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Will you introduce Similar Ame?
2: Similar Ame is like me, but in another way. It's not like me. In the way we are all the same. This is one meaning, but the second meaning is the bad part of everyone. Everyone have a bad part inside. Mm. And so your bad part is my bad part. And just join that.
3: I just want you to remember you are not the good one.
2: It's
3: You're
2: good.
3: Like me.
2: It's yeah, good yeah, sometime yeah, yeah. Yeah, yeah. have a bad behavior. So enjoy that.
3: Everybody has to remember this.
4: Yeah, okay. 그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 이제 보통은 너하고 내가 같다고 하면 아픔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두 분은 내가 약간 뭔가 나쁜 것은 결여가 돼 있는 것은 당신들도 똑같이 결여가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맞닿아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서로가 결함이 있는 것들은 네. 좀 부족한 것들이 같다. 비슷하다.
4: 네네.
0: 이런 뜻이.
4: 네.
2: Not hidden that but show.
4: 근데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엘레 씨가 이 노래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1: What is the thing you really want to say in the song?
2: Cosa significa la canzone? Questo appunto, spiegaglielo tu.
3: Sorry again? What's not what the meaning of the song?
1: That's the meaning of the song. Yeah. What do you want to tell people in your song?
2: Yeah, in this song, just show all yourself without hidden...
3: Don't hide yourself.
2: Yeah, don't hide yourself. Show also the
3: bad
2: feeling
3: part of you.
2: And the bad part of you because it's finally it's a good part of you.
4: 네, 그러니까 그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야 밝은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음악적인 이야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일단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밀레 아메.

0: 네, 시밀레 아메 듣고 왔습니다. 아우, 드럼 소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들기도
1: Your drum
0: 합니다.
1: beat makes his heart beating. Heart beating.
0: 네. 그이 곡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뮤지션들 뭐 듀란하고 같이 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You collaborated this music with Duran, Japanese
2: Yeah, Duran is
1: musician.
2: a Japanese guitarist. Then,
3: He's a wonderful
2: when
3: guitarist.
2: we play in Japan, send a message to us on the social
3: On
2: Instagram.
3: social media, after our
2: Yeah.
3: first tour,
2: And
3: he discovered us
2: invite
3: and gave
2: us
3: us the occasion to make a tour with him.
2: together.
3: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since he is a very good
2: And
3: guitarist. And we have a very lot of affinity in musical taste. So it was great for
2: So
3: us working.
2: recording some song together and this is the final product.
3: And the result, we are very happy of the result working with him. It's not easy find other people working on your music who really understand your taste and your what is your goal. And Duran was one of them.
4: So not working together in the same space, but you just send your demo to
3: No,
4: their.
3: we work in the same
2: No,
4: place
2: in
4: too.
2: Japan.
4: This
2: Japan
4: song,
2: too? In
4: I see, I
2: Tokyo.
4: see, I see, I see.
3: Tokyo
4: Okay,
3: Beatles,
4: just for sure, I have to check it.
3: we're recorded on in a very cool studio
2: In
3: in Tokyo, and we work together on
4: I
3: it.
4: see. 네, 지금 얘기를 두 분이 하시는데, 처음 이게 방송을 듣고, 듀란이라는 분이 먼저 컨택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메시지를 받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프로젝트로 같이 음악을 할수 있게 되어서, 도쿄에 가서, 스튜디오에 가서도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But this time in Korea, we collaborate with a Korean musician, and the name is
3: Mingji Hu.
2: Muji.
3: Think I hope this is the right pronouns. He's a bass player from the Bye Bye She indie music rock in Korea. He's a very talented man.
4: 한국 뮤지션인 베이스 기타리스트 민지우 씨하고도 같이 음악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협업하는 게 본인들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음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는지 궁금한데요.
1: How does collaborating with other musicians affect your music? Do you sometimes change the way of your music by collaborating?
3: Well, it's easy to have to change while collaborating with other people. Also,
2: But we like that.
3: we like that, but this is one of the regrets I had during a Little Boy's experience, because when you collaborate with someone, I don't want anymore that the other people affect too much my idea. I wanna him be affected my idea, and he have to join our weird path.
2: So this in this case, Sergio isn't so open mind because I like to be affected with other people and change completely in that moment.
3: I just wanna
2: So
3: be the
2: I can do
3: boss.
2: that. No, because
4: Okay.
2: I like became different, try different in that moment. I create with someone different like than
3: I
2: me.
3: accept that you are more open-minded than
2: You
3: me.
2: have to became more open-minded.
3: I will try.
4: 네, 두 분이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의견은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세션으로 참여를 하셨을 때 다른 에너지, 다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갖게 되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쪽이 좀 약간 받아들이는 면이 약간 두 분이서 이게 다른 양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는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전주의 뮤지션하고도 좀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I hope that you collaborate with musicians in Jeonju.
2: Yeah.
3: Oh, yeah, tonight we play with a Jeonju original band. So,
2: Yes.
0: 네. 이번에 한국 투어가 제가 좀 흥미롭게 느낀 점이 있는데요.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 대구, 거제, 전주, 뭐, 인천, 제주?
3: 제주 아일랜드.
2: 제주 아일랜드.
0: 아무튼 뭐 한국 여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데 궁금한 건 왜 큰 도시가 아니고 이런 여러 도시와 또 공연장 작은 공연장을 찾아가고 있는지 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1: Instead of performing only in Seoul, big cities like Seoul and Busan, he wondered. Okay, I wonder.
3: I wonder.
1: Okay, why you chose you know, small cities like 거제, 인천, 제주.
2: Yeah, every people told me that, and me also actually. And I think the answer is the same. God give. Yeah,
3: because we are curious.
2: It's like just curiosity, and our goal is
3: also why
2: discover something new.
3: And why should we do the same thing of other bands do?
2: If you wanna create something different than other, you have to follow the different street.
3: Different path.
2: Different, difficult, all the things. Mm-hmm. But if you don't go in the jungle, you can find
4: the spirit of challenge.
2: Yeah. Yeah.
3: The same story.
4: 그 같은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왜 이렇게 다른 도시들을 골랐느냐, 좀 색다르게 골랐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로 지금 마무리를 하십니다. 네.
0: 뭐 아까 음악의 어떤 처음부터 얘기된 도전,
4: 네네.
0: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겠네요.
4: 네네.
1: Because of challenge,
2: we find something we don't know what find, but we reach something.
4: Oh my God!
2: But we don't know. Oh, where, how, what, you know?
4: I have a goosebump.
2: Yeah. Me too.
4: Oh, okay. 그러니까 뭔가 미지의 세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그렇군요. 그 음악에 대해서 엘레 씨가 인터뷰한 거에서 뭐 아직 지문이 남아 있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봤는데 이 지문이 남아있는 음악이란 어떤 음악인지 궁금합니다.
1: I saw your interview. You say that you love the music which has fingerprints on it. Fingerprint. What does fingerprint on it means to you?
2: Means building something then other people can create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Is like a
3: Schmidt original fingerprints. Just wanna do something that
2: lasciare, come
3: nobody
2: si dice?
3: Else can do. Even if technically is easy, you need a mental fingerprint that is only your fingerprint.
4: Something Amundsen like on the new land.
2: Yeah.
4: New article.
2: Yes.
4: Yeah. I see. 그 지문이라는 것은 아무도 인식하지 않은 첫 번째 지문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첫 번째 그 강한 충격을 주는 그런 음악으로서의 지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 And isn't easy because every time, every tour, every experience give us the good things, but also, come si dice le sculacciate?
3: Ci dà anche... Spank.
2: But also spank us.
3: Experience give you joy and spanks.
2: But it's necessary for
4: I know.
3: Grow. I know. Since we are 그, child.
4: 그러니까 좀 장난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뭔가 기쁨도 주고 뭔가 뜻밖의 이렇게 강탈을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을 동시에 받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0: 네. 네. 처음이면서 뭔가 특별한 뭐 이렇게 강렬한 에너지
4: 충격 같은
0: 네. 이런 네. 것들을 말씀하신
4: 네.
0: 거군요.
4: 네.
0: 그러다 보니까 공연 도시도 그렇지만 공연장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전주에 사는 공연장은 이 모의장이라고 특별한 공간인데 남부 시장 안에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 있는 공연장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1: The venue for your performance today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traditional market. Whose name is Moijang.
2: Okay.
1: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heard that you are going to give your performance in that venue.
3: Actually, we love to perform anywhere the place. So when we discovered these places inside a cultural space in a traditional market, was a great idea, great surprise, and a very pleasant
2: so excited.
3: Yeah.
4: 그 그러니까 같은 그 어떤 음악의 철학 같은데요. 그 뭔가 새로운 장소에서 뜻밖의 어떤 음악을 선사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0: 네. 그 오늘 전주에서의 공연은 어떤 공연이 관객들하고 어떻게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How do you interact with audience today at the place at your performance in 전주 today?
3: Let's see. The quality of the audience to interact with.
2: We didn't know.
1: No, sorry, that not interest. You are, you know, how do you say that people who are going to come to your concert today?
2: Ah, 그래서 뭐 이래?
3: 그래서 what we gonna say? What we wanna
1: how
3: say?
1: Do you wanna interact with these people?
2: Yeah.
1: What kind of fingerprint do you want to leave?
3: We just want
2: freedom, fire, and passion.
3: Remember.
4: 그 자유롭고 그 뭔가 열정적이고 그런 강력한 무대를 이렇게 선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2: And we hope that people just a little can understand our mindset and our philosophy.
3: Because you know nowadays we know everywhere know rock music and indie music. Everybody are used to it. But we wanna put our fingerprints. Is always the same story. We wanna the audience feel how unique
2: the philosophy,
3: we are.
2: Yeah, their idea.
3: In which way we are unique?
4: 그러니까 요새 그 간 청중들이 여러 가지 음악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신의 음악들을 그 굉장히 이게 뭐냐까 독특하게 이렇게 선사해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 이탈리아 뮤지션인데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 뮤지션들도 그렇게 세계로 공연을 하고 싶은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좀 팁을 주신다면.
1: You are Italian musicians, but you are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to give performances. Yeah. If there are Korean performers who want to travel around to give performances, what kind of advice do you can you give them?
2: Advice?
1: Yeah, advice.
2: Be yourself and show the real Korean energy. At other city.
3: Also, be brave and never give up because you have to kick 1,000 doors before one opened.
4: 그 한국의 그 뭐랄까 에너지를 꼭 이렇게 발산을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리라고 다른 도시에 그렇게 메시지를 충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2: And have a good mentality because if you are good, everything. Positive.
4: 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두드려 도전하라.
4: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Knock and it will open.
2: 예.
0: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이 전주라는 공간 그리고 전주 관객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1: Do you have anything to tell the audiences or people in 전주?
3: Can be. Come on, obvious to
2: just
3: say,
2: coming
3: to, say
2: to see little boys.
3: Come to see little boys and be kind as you are kind.
4: 네, 그 보러 오시고요. 그리고 리들 보이즈에게 친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0: 네, 그 검색하면 유튜브나 아니면 그 이 음악 사이트에 검색하면 리들 보이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We can listen to your music from website.
2: Yeah, little boy. Yes.
0: 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오늘 마지막 소감, 방송에 출연하신 소감 두 분도 함께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1: Okay. 에세? Sorry. Elle, you go first, that you can tell our audience, our listeners, your feelings. How did you feel to come to this studio?
2: Enjoy this. Yeah, I enjoy and feel peaceful and feel like people can understand me, can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mentality. So we are so glad.
3: So glad to hear, to have here two Greek translator just for us, so our thought can pass to Korean audience. Thank you so much for your job.
4: Okay. 네, 그 엘레님, 엘레님은 그 저희들에게 그 굉장히 뭐랄까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시고 SN님 같은 경우는 저희 통역하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전주분들한테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0: 네. 두 분도 또 얘기를 해 주시죠. 먼저 어떠셨습니까?
1: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 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4: 네. 좀 뭐랄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두 분이 다시 출연하시면 글로벌한 방송을 할 거였네요. 네, 알겠습니다.
2: Thanks for your job.
1: 네. So when you come back again, then you can be on this program.
2: Too. Thank you. Yeah.
3: 네. Thank you so much.
2: Of course.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온 락듀오 리틀 보이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각기 다른 공간과 사람을 만나고 있는 두 사람,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리틀보이즈에게 음악은 완성된 결과라기보다 낯선 곳을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는 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이 전주 관객에게 또 어떤 질문을 남기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주 FM 찾아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hank you.
2: Ciao, grazie mille.
3: Ciao.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재미있는 고사성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조정 씨의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하여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임영웅의 바보 같지만.

오늘 들려드릴 고사성어는 구우일모 아홉구 소우 한일 털무 뜻은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한 개의 털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 비슷한 말은 창의 일수도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좁쌀 하나 한나라의 7대 황제인 무제 때 이릉이란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흉노 정벌에 나서 5천명의 별동대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3만 정병과 싸워 수천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러자 흉노의 선우는 좌우 현황의 군사들을 불러들여 11만이 넘는 병력으로 이릉을 공격했습니다. 이릉은 10여일간을 잘 싸웠으나 중과 부족으로 패하여 살아남은 자가 불과 4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릉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이릉이 흉노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무제는 경노하여 이릉의 가족들을 차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은 무제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누구 하나 이릉을 위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그때 사마천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나라의 기록물을 담당하는 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릉의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날 흉노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이광 장군의 손자로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나라를 위해 싸울 용장이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진상을 담당하게 무제에게 알렸습니다. 폐하, 이릉 장군은 5천명의 적응 군사로 수만 오랑캐와 싸워서 흉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패한 이유는 도와줄 군대는 오지 않고 배반자까지 생겨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릉이 흉노에 있는 것은 훗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생각을 바꾸시어 이릉의 공을 천하에 알려주십시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황영웅의 영원한 내 사랑.

그러자 부제는 크게 화를 내며 이름을 변하고 나선 사마천에게 무상죄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서 황제를 모독하였다고 내리는 매우 중한 벌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첫째, 사형을 당하는 방법. 둘째, 50만냥을 물고 죄를 사면하는 방법. 셋째,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형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은 고심 끝에 궁형을 선택했습니다. 사마천은 친구 이만한에게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은 아홉 마리 소 가운데 털어가 하나 없어진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인간이 부잘 것 없는 미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죽는다 해도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다 죽었다 하기보다는 큰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혜은이의 당신만을 사랑해.

그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가슴 아파하며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서 편산 담당으로 있던 아버지가 사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자 이를 완성하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천은 더욱 분발하여 아버지 유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지필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년 후 무저 역시 그의 비범한 재능과 충성심을 인정하여 중서령에 임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술에 착수한 지 18년 만에 신화시대부터 전한의 무제의 1위까지 3000년의 역사를 서술한 사기 130권을 완성하였습니다. 구일모는 매우 많은 가운데 아주 적은 것, 큰 물건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물건, 아무것도 아닌 아주 하찮은 일을 비유하여 쓰는 말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손비나의 우리는.

그렇지. 지금 네팔에서는 큰 홍수로 많은 피해가 있는데요. 2019년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법대생 27명은 탄소 다배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의 핵심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후 피해 치악국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기후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맞는 이론으로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단순한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노렌즈가 소개한 이론으로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 있는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로 이어지며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상 관측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지만 기상예보가 정확하지 않고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기압, 엘니노, 지구의 온난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조그마한 조건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큰일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높은 태산도 한 줌의 흙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리 깊은 바다도 조그마한 물줄기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이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정시, 엔지니어 양태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읽어드릴 진행하는 황은옥입니다. 오늘은 빛과 어둠으로 인간의 내면과 삶의 흔적을 표현했으며 자화상을 가장 중요한 예술로 발전시킨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레인의 그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에 관심이 많은 이령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누구인가요?
0: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렘브란트 하르먼손 판레인이에요.
1: 아, 렘브란트요? 예전에 천마중길 도서관에서 렘브란트 아트북을 본 적이 있어요. 한글 설명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어요.
0: 그 렘브란트 아트북은 회화 작품을 집대성한 대형 그림책이에요.
1: 아, 그래서 크고 무거웠군요. 선생님, 렘브란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0: 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큰 성공과 명성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후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 불행, 작품에 대한 평가 하락이 겹치면서 힘든 시기를 겪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렘브란트는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고 더 인간적인 작품을 그렸어요.
1: 일찍 성공했지만 큰 좌절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군요.
0: 지금 여러분은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파로마 블랑카를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첫 번째로 만날 그림은 니콜라스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예요. 유가의사협회가 렘브란트에게 의뢰한 단체 초상화예요.
1: 당시에는 이런 해부학 강의가 자주 있었나요?
0: 자주는 아니었어요. 협회는 범죄자의 시신을 1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해부할 수 있었어요. 의사협회는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장면을 단체 초상화로 주문했어요.
1: 그렇군요. 선생님,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0: 네. 틸프 박사가 집게를 사용해 시신의 발에서 엄지와 검지를 연결하는 힘줄을 들어 올리고 있어요. 수강생들은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들 앞에는 해부학 책이 펼쳐져 있어요.
1: 그런데 해부학 강의인데 수술 도구가 왜안 보이죠?
0: 당시에는 해부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의사는 오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틸프 박사는 수강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팔을 해부했을까요?
0: 당시 유명한 해부학책 표지에 팔을 해부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팔을 해부한다는 것은 곧 틸프 박사가 과학적 지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 그림이 렘브란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0: 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는 몸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하게 되었어요.
1: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천재였군요. 이 그림 이후 렘브란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0: 렘브란트는 초상 화가로 빠르게 성공했고 부유한 귀족의 딸과 결혼해요. 낭비벽이 심했던 이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후부터 렘브란트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었어요.
1: 화가로는 천재적 재능을 지녔지만 경제관념은 별로 없었네요.
0: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몽 아모르를 BGN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소개할 그림은 야경이에요.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 시민민병대 소속 부대의 단체 초상화예요. 원 제목은 프란스 반인 코크와 빌런 반 루이텐부르크의 민병대예요.
1: 그림 제목이 야경이면 야간 경비 장면을 그린 것인가요?
0: 아니요. 원래는 낮에 출동하는 민병대를 그려 밝고 선명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표면의 바니시가 어둡게 변해 밤에 출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1: 보통 초상화는 차분한 그림인데 그림 야경은 너무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0: 맞아요. 그림이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아요. 대장과 부관이 화면 앞으로 걸어 나오고 뒤에 있는 인물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해요. 총을 들거나 북을 치거나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갑자기 끼어든 소녀 허리춤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다그 발톱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1: 강한 빛 때문에 대장, 부관, 노란 옷을 입은 소녀만 두드러져 보여요. 이들 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킨 이유가 있나요?
0: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 복선을 깔고 있어요. 대장의 손은 부대의 통솔을, 부관의 옷에는 도시의 문장이 그려져 있어요. 이 둘을 합하면 도시를 지키는 부대, 즉 민병대를 의미해요.
1: 민병대를 대장과 부관으로 표현했군요. 그럼 노란색 옷을 입은 소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0: 이 민병대의 상징이 다그 발톱이에요. 소녀의 허리에 거꾸로 매달린 다그 발톱을 통해 이 부대의 이름을 표현했어요.
1: 비유가 정말 놀랍네요. 이 그림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0: 네, 역동적인 장면 구성과 극적인 조명으로 대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단체 초상화를 시간과 움직임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1: 그렇군요. 그런데 초상화를 주문한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였을 것 같은데요.
0: 네, 불만이 폭주했어요. 단체 초상화는 그림값을 똑같이 내는데 그림 야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을 어둡게 그렸어요.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서 렘브란트에게 그림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1: 저런. 렘브란트가 꼭 마구간에 갇힌 천리마가 되었네요.
0: 네, 음악 듣겠습니다. 딩가동을 티치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선생님, 반 고흐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1: 그 그림이 바로 유대인 신부예요. 고흐가 크게 감동해서 그 그림을 계속 볼수 있다면 자기 인생의 10년을 내어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0: 그림 유대인 신부를 설명해 주실래요?
1: 그림에는 두 남녀가 서 있어요. 남자는 오른손을 여자의 가슴 위에 살며시 얹고 왼팔로 여자 어깨를 감싸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리고 있어요.
0: 그럼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1: 네, 성경에서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라고 해요. 이삭은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거나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발각되면서 진실이 드러나요. 렘브란트는 부부의 다정한 애정의 순간을 포착했어요.
0: 그런데 선생님, 이 그림은 얼굴보다 손이 먼저 보이네요.
1: 맞아요. 남자의 손은 여자의 가슴에 닿아 있지만 조심스럽게 얹혀 있어요. 여자는 그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요. 두 사람은 맞닿은 손을 통해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맡긴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어요.
0: 분위기는 무척 차분하네요. 그런데 두 사람의 옷은 엄청 화려하네요.
1: 렘브란트는 두 사람의 옷을 붉은색과 금색으로 그렸어요. 손잡이로 물감을 긁어내어 그림이 아닌 조각품처럼 보여요. 화려한 옷차림에 비해 두 사람의 감정이 매우 잔잔해서 외형과 내면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0: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표현했나요?
1: 이 그림에 오랜 관계에서 오는 깊은 애정과 신뢰를 표현했어요. 다정하게 대하는 그 짧은 순간을 영원한 시간처럼 그렸어요. 그림 유대인 신부는 렘브란트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느낀 사랑에 대한 깊은 명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0: 이 그림을 보고 고흐가 스탕달 신드롬에 빠진 이유를 알것 같네요.
1: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세레나데를 쇼킹 블루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만날 그림은 렘브란트 자화상이에요. 렘브란트는 자신을 모델로 자화상을 그렸고 수십 점 남아 있어요.
1: 렘브란트는 초기 자화상을 어떻게 그렸나요?
0: 초기의 자화상은 얼굴의 일부를 어둠 속에, 이마와 나머지 얼굴은 밝게 그렸어요. 인물을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내면과 분위기를 표현했어요.
1: 성공한 시기에 그려진 자화상은 어땠나요?
0: 성공한 시기의 자화상은 화려한 옷과 모자를 착용한 당당한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자신을 초상화의 모델이 아닌 전문 예술가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제시했어요.
1: 승승장구하던 시절이네요. 그 이후 그림이 어떻게 변했나요?
0: 작년기에 접어든 자화상에서는 주름과 처진 눈꺼풀, 무거운 표정까지 그대로 표현했어요. 이때부터 자화상은 시간과 삶의 경험이 얼굴에 어떻게 새겨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 그럼 말년의 자화상은 어떻게 그려졌나요?
0: 말년에 그린 웃고 있는 렘브란트에서는 노년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요. 피부의 질감과 노화의 흔적이 나타나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1: 자화상이 렘브란트의 인생 기록이네요.
0: 네. 젊은 화가에서 노년의 인간으로 변화하면서 얼굴과 옷차림, 빛의 사용법도 달라졌어요.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며 시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천마중길 도서관에 렘브란트 아트북을 다시 보러 가야겠네요. 선생님, 전주역 부근에 있는 천마중길 도서관에 함께 가실래요?
0: 그럴까요? 오늘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렘브란트 하르몬손 판네인의 그림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를 텐샤프 노래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 편집의 조응만 진행의 황은옥.
1: 이희령이었습니다.
0: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음악이 없는 중학교 생활은 고추장 없는 떡볶이다! 매일 음악을 듣고 연주하며 음악의 노예로 자진해서 살아가는 시민 모셨습니다. 즐거운 거 맞나요, 혹시? 네. 긴장이 있나요? 혹시 우 한번 다시 해봅시다.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서신동에서 축구를 가장 사랑하는 최진성입니다.
0: 오, 축구를 가장 사랑하는 최진성군,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2: 저는 지금 서중학교 다니고 있는 기타 좋아하는 2학년 정현우입니다.
0: 네, 서중학교 다니고 있고 기타 좋아하는 정현우군, 반갑습니다. 박수. 둘 다 저기 같은 학교네요?
1: 네.
0: 내가 사랑하는 서중학교 자랑 한 가지씩 하기. 갑작스럽게. 자, 진성군 먼저.
1: 저희 서중학교에는
0: 네,
1: 자랑스러운 밴드부 엔드리스와
0: 음흠,
1: 포에버 밴드부가 있고
0: 또
1: 댄스부 UDT가 되게 잘 활동을 해주고 있고,
0: 네,
1: 저희 축구부도 굉장히 네, 좋은 성적 거두고 있습니다.
0: 아, 밴드가 두 팀이나 있어요?
1: 네.
0: 이야, 두 팀 있는 중학교 그렇게 많지 않던데, 밴드? 거기다 댄스팀, 축구팀도 있어요?
1: 네.
0: 아, 좋습니다. 현우군.
2: 저희 학교는 매번 2학기 말마다 한이축제라는 축제를 하는데.
0: 한이?
2: 네.
0: 달려라 한이의 한이?
2: 그런 것 같습니다.
0: 한이바람? 네. 아니면 꿀 한이?
2: 서쪽을 말하는.
0: 한이바람 할 때 한이?
2: 그런 거, 네.
0: 오, 어떤 축제예요, 그러면?
2: 뭐, 각 반에서 전부터 얘기를 해서 부스 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다 끝난 후에는 방금 말한 댄스부나 밴드부나 그런, 그 활동을 하는 거를 본다든지,
0: 네,
2: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 축제입니다.
0: 이야, 중학교에 축제도 있네요. 네,
1: 네,
0: 좋습니다. 자, 매일 음악을 듣고 연주하며 음악의 노예로 자진해서 살아가는 시민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좋은데요.
0: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1: 정말,
0: 라디오 방송이니까 네, 좀 길게 늘려주세요.
1: 유니크하고 적절하고 되게 독특하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현우군.
2: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로서요. 그렇죠?
2: 예, 그렇습니다.
0: 나는 음악의 노예다. 맞습니까?
1: 네.
0: 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출연이 처음은 아니에요, 두 분 다. 그렇죠?
1: 네.
0: 현우군이 나온 지가 언제였죠? 초등학교?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진성군은 중1 때도 한번 나왔었죠?
1: 네.
0: 아, 현우군이 오랜만에 나온 거네요?
2: 네.
0: 그 초등학교 때, 두 분 초등학교 때 나온 적도 있잖아요, 같이.
1: 네, 6학년 때 나왔죠.
0: 그때는 아기아기 했는데, 애기애기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중2라고, 청소년다운 모습이 보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심신이 많이 성장했나요?
2: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런가요?
1: 희망 코치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
0: 네. 자, 공동체 라디오 오랜만인데 저기 기분 어떠세요?
1: 굉장히 이제 사회자분도 굉장히 진행도 재밌게 잘하시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0: 감사합니다. 현우군.
2: 저번에 와서 오랜만에 온 거긴 하지만 처음 온 것처럼 긴장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저희 뭐 재밌게 합시다. 그렇죠?
1: 네.
0: 뭐 긴장은 되겠지만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재밌게 할 수 있고 재밌게 생활하는 게 최고잖아. 그렇죠?
2: 네.
0: 내가 음악 할 때 재밌으니까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재밌게. 알았죠, 진성군?
1: 네.
0: 네. 자, 두 분과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8월 중순입니다. 중학교 2학년 생활 절반을 보냈는데 1학기 생활을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어땠어요?
1: 저 같은 경우는 되게 2학년 반 배정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친구들도 재밌고 잘해주고 하니까 아마 그동안 했던 학교 생활 중 제일 재밌었던 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아직 3학년도 남았잖아요.
1: 네.
0: 반 배정이 잘 됐다는 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잘 됐단 말씀이에요?
1: 네.
0: 좋은 친구들 잘 만나야 돼. 그렇죠? 현우 군도 그건 인정하죠.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갈 거지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나도 재밌어. 그렇습니다.
2: 네.
0: 현우 군은요?
2: 저도 진성이처럼 반배정이 잘된 편인데, 반배정이 잘 돼서 사건 사고 없이 친구들이랑 재밌게 1학기 생활 보낸 것 같습니다.
0: 사건 사고 많은 저기 반도 있어요?
1: 네,
0: 응?
1: 있죠, 아무래도.
0: 있긴 있구나. 깊이 들어갈 순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서중학교 괜찮죠?
1: 네.
0: 알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보내면서 내가 중1 때보다 이런 점이 좀 달라진 것 같다 하는 점이 혹시 있나요?
1: 일단 저는 1학년 때보다 시험 성적이 올랐습니다, 저는.
0: 오, 어쩐 일이래요?
1: 아무래도 1학년 때보다 각 잡고 공부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니, 왜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셨어요? 각 잡고?
1: 좀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고등학교랄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대로라면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0: 심신이 성장했네. 그렇잖아요.
1: 네.
0: 성장했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과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셨다.
1: 네.
0: 좋습니다. 현우 군은?
2: 저는 진성이와 다르게 성적이 떨어진 편인데, 아무래도 1학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 같은 건,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이나 성적에 대한 고민, 심적으로 조금 더 변한 것 같습니다.
0: 진로 고민들 두분다 하긴 하죠.
2: 네.
0: 아직 뭐 어디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혹시 뭐 그런 생각이 지금 마음에 있나요? 아직도 지금 결정 못한 상황인가요?
1: 저는 집 근처에 있는
0: 네.
1: 한일고를 갈 계획입니다.
0: 한일고 그건 개인 생각이죠?
1: 네.
0: 네, 현우 군은
2: 저도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많긴 한데, 아직 정확하게 고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진성군은 한일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자칭 음악인으로 살아가는 두 명의 중학생 시민과 함께 그들이 신청해온 음악을 듣고 곡 소개와 왜 음악에 빠져 사는지 등에 대해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은 진성군이 신청해 주신데, 어떤 곡이었죠?
1: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입니다.
0: 네, 그럼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신청곡은 진성군의 그린데이의 아메리칸 이디엇 맞죠?
1: 네.
0: 듣고 왔습니다. 곡명이 영어니까 무슨 뜻인지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줄래요?
1: 아메리칸 이디엇은 멍청한 미국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곡명 그렇고 어떤 노래 혹시일까요? 가사 내용을 좀 아나요?
1: 네, 이게 그린데이가 미국 사회를 풍자한 그런 노래예요. 2003년에 앨범을 낸 앨범의 수록곡인데
0: 네네.
1: 그때 당시에 2001년 9.11 테러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0: 예.
1: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었죠.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중동 국가들을 공격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되게 피해를 봤어요.
0: 아,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이런 부시 대통령 정권을 비판하는 앨범 냈는데 그 타이틀곡이 아메리칸 이디언입니다.
0: 아하, 그런 배경이 있었네.
1: 네.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제 팝송 외국 곡 들을 때 영어로만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멜로디나 리듬이 좋으면 그냥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사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 저도 금방 진성군이 얘기해 준 그런 배경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배경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1: 네.
0: 최근 그린데이 음악 많이 듣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성군.
1: 네.
0: 어쩌다가 그린데이 음악을 접하게 됐어요?
1: 앞서 소개해서 그랬다시피 음악인이잖아요.
0: 네.
1: 저도 악기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럼 악기를 다루면 무슨 곡을 연주해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 데로 노래를 찾아보다가 그린데이 노래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 알게 된 그린데이 노래가
0: 네.
1: 라스트 나잇 온 얼스거든요.
0: 잔잔한
1: 멜로디의 노래예요.
0: 네네.
1: 근데 그린데이 노래도 찾아보니까 라스트 나잇 온 얼스랑 되게 분위기랑 성격이 다른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아메리칸 이디엇이었습니다.
0: 그린데이가 처음 데뷔했을 때 펑크락의 대표 주자였죠. 그린데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러운 음악들이 초기에 많았다가 이제 또 갈수록 잔잔한 이제 발라드, 락 발라드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외국 곡을 많이 들으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현우군?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
2: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전부터 듣던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 시간이나 학원에서 배운 단어들이 나올 때 내가 이런 단어도 알구나 약간 이렇게 알게 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학교에서 배운 거나 뭐 학원에서 배운 영어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외국 곡 듣다 보면 대부분 영어니까 내가 아는 단어 나온다. 그럼 이게

0: 들리다가 이제 더 계속 듣다 보면은 또 영어 공부 계속 하다 보면은 더잘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네. 첫 번째 곡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이 첫 번째 그 진성군이 얘기해줬던 그린데이가 불렀던 곡 중에 한 곡과 또 이름이 비슷해요?
1: 네.
0: 그죠? 한 단어만 다르잖아.
1: 그쵸.
0: 두 번째 가수와 공명이 뭐죠, 현우군?
1: 그 타이 벌레즈 가수의 Last Day on Earth입니다.
0: 무슨 뜻이죠? Last Day on Earth.
1: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 같아요. 네.
0: 뭐 앞서 그린데이의 저기 어떤 곡이라고 하셨죠, 진성군?
2: Last Night on Earth.
0: 뜻은?
2: 지구에서 마지막 밤.
0: 비슷하잖아.
1: 네.
0: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 그리고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 아, 이렇게 또 비슷한 곡이 있네요. 혹시 이 곡을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우군?
1: 이 노래는 다른 곡들에 비해서 최근에 알게 된 곡인데,
0: 네.
1: 처음에 트럼펫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0: 맞아요.
1: 노래가, 그런 뒤에서 깔리는 게 있는데, 제가 트럼펫이나 베이스 라인이 좋은 거나 그런 노래가 있으면 그냥 좋아하는 타입
0: 오,
1: 그런 거라서,
0: 네.
1: 좋아하는 노래라 신청하게 된것 같습니다.
0: 처음에 재즈 저기 연주가 나오길래 재즈곡인가 했거든요. 근데 재즈곡은 아니야, 그렇죠? 재즈 그리고 베이스가 들리는 그런 음악들을 좀더 좋아하는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곡 듣고 올까요? 다시 한번 누구의 어떤 곡이죠?
1: 타이 벌 대즈의 Last Day on Earth입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스타이베리데스의 Last Day on Earth, 그리고 이어서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이라는 곡, 진성군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현우군이 신청해 준 곡들 보니까는 다 외국 곡이고 국내 가요가 없어요.
1: 네.
0: 어떤 이유가 있나요?
1: 아무래도 노래를 평소에 들을 때 보통 공부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듣는데 약간 노래를 들을 때 가사가 다 읽혀버리면은 공부나 그런 거에 방해가 적지 않아 되는 것 같아서 해외 곡들 위주로 듣는 편입니다.
0: 아, 이제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아무래도 국내 가요면은 가사가 들리니까
1: 네.
0: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1: 그래.
0: 근데 영어는 내가 아직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외국 곡으로.
1: 네.
0: 아, 그렇군요. 타이베리데스도 뭐 유튜브 검색해 보다가 접한 곡인가요?
1: 네. 유튜브 해보다가 음악 채널 같은데,
0: 네네.
1: 가사 같은 게 띄워져 있고, 그런 채널에서 처음 봤는데, 좋아갖고, 바로,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나상현 씨 밴드 찬란. 나상현 씨 밴드 뭐좀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진성군?
2: 나상현 씨 밴드는
0: 네.
2: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장르는 모던 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0: 10년이 넘었네요.
2: 네.
0: 그래서 찬란. 데뷔곡인가요? 아니면 데뷔곡은 아니고?
2: 데뷔곡은 아니고 싱글 앨범입니다.
0: 싱글 앨범.
2: 네.
0: 근데 저희가 그 윤도현 밴드는 윤도현 밴드잖아요. 윤도현 씨 밴드는 안 붙이잖아.
2: 네.
0: 근데 나상현 씨 밴드는 왜 나상현 씨 밴드예요?
2: 이게 또 일화가 있는데요.
0: 네.
2: 나상현 씨 밴드의 멤버들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대요. 근데
0: 오.
2: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니까 호칭을 저 나상현 씨 약간 이런 식으로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리더인 나상현 씨의 이름을 따가지고
0: 네.
2: 그때 부르던 호칭을 그대로 나상현 씨 밴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0: 참 그런 그 밴드명 만드는 이름의 그런 히스토리 들으면 참 재밌기도 해요. 그렇죠?
1: 네.
0: 나상현 씨 밴드. 자, 그러면 진성군하고 저기 현우군도 처음 만났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어땠어요? 뻘쭘했나?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서로? 모르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1: 네.
0: 어땠어요?
2: 너무 옛날이라 기억은 잘안 나긴 한데,
0: 몇살때 처음 만났어요?
2: 아마 1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0: 1학년?
1: 네.
2: 초등학교 1학년.
0: 네. 어디서 만났지?
2: 성당에서 만났어요, 저희는.
0: 아, 같은 성당.
2: 네.
0: 그러니까 첫 느낌은 기억이 잘안 나나요? 현우군은 어떤 것 같아?
1: 첫 느낌.
0: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뭐.
1: 아, 그런 건 없었고,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6년 전이니까.
2: 네.
0: 지금 둘 호칭 어떻게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 불러요? 아니면 뭐 야, 뭐 어디 다른 뭐 별명 부르거나 뭐 그래요?
2: 야는 너무 정name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현우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0: 현우야? 현우구는
1: 저도 진성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0: 별명들은 없어요?
2: 아니 요즘 별명 부르긴 너무 유치해가지고.
0: 저는 중학교 때 별명이 불도저였어요.
2: 오.
0: 불도저. 왠지 알아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어깨가 넓어가지고 옆에 오면은 부딪혀 넘어진다고
2: 아.
0: 불도저 같다고 해가지고 불도저 불도저 이렇게 불렸습니다. 두분 별명은 따로 없나요?
2: 별명은 없어요.
0: 아, 그래요?
2: 네.
0: 뭐 추후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1: 그럴 수도 있죠.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 가볼까요? 다음 곡 한번 소개해 주세요. 현우 군이 신청해 주신 곡.
1: 다음 곡이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라는 노래입니다.
0: 패닉 앳 더 디스코. 어떤 뜻이에요, 이거? 패닉에 빠질 정도로 디스코 뭐 좋아하고 춘다는 뜻인가?
1: 그런 감정을 느낄 만큼 이를 듣는 청취자들에게 감동이나 그런 걸 준다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오,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0: High Hopes.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네,
1: 네.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현우군이 신청해 준 곡 패닉 at the disco의 High Hopes 듣고 왔습니다. 구름병에 디스코가 들어있길래 디스코 음악인 줄 알았는데 디스코는 아니네요.
1: 네.
0: 네, High Hopes, 큰 기대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두 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마치고 2학기 남았고 3학년까지 생활을 할 텐데 앞으로 남은 중학생활 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나요?
1: 저는 뭐 거창할 거 없이 소박하게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고 졸업하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0: 좋은 인간관계? 그러면 지금 진성군이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예요?
1: 뭐 서로 장난쳐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 정도로 친한 사이가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0: 짓궂은 장난은 그래도 하면 안 되고
1: 네.
0: 건전하고 건강한 장난쳐도 서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친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 현우군은 어때요?
2: 저는 시험이 쉬운 중학생활이면 좋겠습니다.
0: 시험, 시험이라는 그 두 글자만 들어도 참 머리 아프죠?
2: 네.
0: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오면서 정말 시험 많이 치렀는데 여전히 싫어요? 시험들?
1: 그럼요.
0: 싫지만 또 통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관문? 음악이 있게 이 또한 지나가리요. 음악이 있게 내가 이 시험을 견디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런 건가?
2: 그런 것 같습니다.
0: 음악이 없으면 힘들겠죠? 시험 공부할 때.
2: 당연히. 아무래도. 네.
0: 진성군도?
1: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도서관에 다니거든요.
0: 네.
1: 도서관 갈 때랑 도서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음악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게 그날의 큰 낙인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 스트레스 풀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할 때, 학교 일과 마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듣거나 음악 활동할 때 그런 것들 할 때잖아요.
2: 네.
0: 맞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시험도 치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네, 네 알겠습니다. 패닉 앳 더 디스코 하이 홉스 좋은 곡 소개시켜줘 감사합니다. 다음 곡 한번 저기 어떤 곡인지 진성군의 신청곡이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해볼래요?
1: 다음 곡은 잔나비의 외딴섬 로맨틱입니다.
0: CM송으로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죠?
1: 네.
0: 이 노래는 저기 현우군도 알죠?
2: 네.
0: 외딴섬 로맨틱 디리리 디리리 디리리리리 디리 맞나요?
1: 맞을 거예요 아마.
0: 맞나요?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네, 진성군이 신청해 주신 곡. 원래 뜻이 있다면서요? 잔나비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2: 잔나비는 원숭이의 순 우리말을 잔나비로 하는데요.
1: 오.
2: 왜 그런 이름이 붙겠냐면 잔나비 멤버들이 모두 92년생 원숭이띠예요.
1: 아.
2: 그래서 그룹명을 잔나비라고 짓게 되었어요.
1: 저는 이제 나비자가 들어가니까 무슨 나비의 종류인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원숭이를 지칭하는 순 우리말이다.
2: 아.
1: 잔나비. 그리고 멤버들이 그 원숭이띠니까.
2: 네.
1: 아, 이렇게 깊은 뜻이. 좋습니다. 자, 최애 밴드라는 소문이 있어요, 잔나비가?
2: 네, 잔나비가 제 최애 밴드가 맞습니다.
1: Why?
2: 잔나비만의 그런 서정적인 가사가 있거든요.
1: 네.
2: 그 서정적인 가사와 잔잔한 멜로디가 제 취향이어서 잔나비를 좋아합니다, 제일.
1: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잔나비만의 색깔이 있어요, 현우군 그렇죠?
3: 네.
1: 현우군도 잔나비 많이 듣나요, 어떠나요?
3: 잔나비 노래를 진성이 추천으로 뭐 처음 접해봤는데 색깔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솔로 가수든 뭐 팀으로 하는 밴드든 딱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어야 돼. 그렇죠?
3: 네.
1: 다른 가수와 차별화되는 그래야 대중들이 좋아하고 더 찾는 것 같아. 그럼 최애 밴드가 잔나비다.
2: 네.
1: 그럼 현우 군은 최애 밴드 있어요?
3: 제 최애 밴드는 해외 AJR이라고.
1: 아, 이따가 들어볼.
3: 네.
1: 그러면 왜 AJR이 그 야거예요? 아니면은
3: AJR
1: 플레임이 있어?
3: 플레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혹시 AJR이 어떤 뜻이 있나요? 최애 밴드라면서.
3: 그 최애 밴드긴 한데 약간 노래를 약간 가수의 뜻이나 그런 거를 잘 안 찾아보는 편이라서.
1: AJR 궁금하네요. 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악 들을 때 그 멜로디 리듬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1: 가사를 보면 이제 국내 가요들 같은 경우 정말 주옥 같은 멋진 글귀 많잖아요. 이것저것 교훈적인 내용도 많고. 그래서 노래 들을 때 이제 뭐 현우군이나 뭐 진성군이 잘 하고 있겠지만 국내 가요 들을 때 한번 가사도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은 뭐 굳이 뭐 시험하고 연결 안 시켜도 국어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되고 좀 이렇게 자기 마음 다스릴 때 도움이 되니까 국내 가요 한번 가사도 잘 들여다 봅시다.
2: 네.
1: 네. 현우군은 AJR 최애 밴드, 진성군은 잔나비입니다. 자, 다음 곡 한번 소개해 줄래, 현우군?
3: 다음은 5 Seconds of Summer의 Teeth라는 노래입니다.
1: Teeth, 치아.
3: 네.
1: 근데 팀명이 독특하네요. 5 Seconds of Summer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름의 5초?
3: 네, 그런 거.
1: 그런가요?
3: 네.
1: 우리 근데 밴드명들 보면 우리 대중들이 모르는 그 자기들만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3: 네.
1: 그냥 해석하면 5 seconds of summer니까 뭐 여름의 5초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막연하게 직역하면 그런데 밴드에게 물어보면 다 나름의 그런 숨은 뜻이 있더라고요.
3: 네.
1: 잔나비 같이 그런 숨은 뜻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곡은 어떻게 접했어요, 현우 군?
3: 이 곡은 제가 음악 앱 같은 걸로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인데
1: 네.
3: 음악 앱에서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슷한 장르의 음악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1: 네네.
3: 거기서 계속 추천해주는 곡들을 듣다가 처음에 깔려오는 베이스라인 그게 매력적이라서 접하게 됐습니다.
1: 아, 요즘 뭐 워낙 컴퓨터도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주 듣는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면 컴퓨터시나 인터넷이 알아서 비슷한 음악을 또 새로운 음악을 찾아주는군요.
3: 네.
1: 아,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두 분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만 계속 듣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좀 다양한 걸 좀 들어보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떠세요?
2: 전 다양한 걸 들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1: 아,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귀가 막 쏠리고.
2: 네.
1: 되게 좋아하는 장르가 어떤 장르인 것 같아요, 본인은?
2: 잔나비 스타일의 장르를 좋아해요, 저는.
1: 아, 좀 서정적이면서 감미로운.
2: 잔잔하고.
1: 현우군은?
3: 저는 원래 한 장르만 쭉 파고 있다가.
1: 네.
3: 최근 들어서, 여러 장르를 접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 이유는 좀 이렇게 식상해서 아니면 좀 더 음악적인 좀 이렇게 견해를 넓히고 싶어서?
3: 네,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기타를 또 하고 있으니까.
3: 네.
1: 어떤 한 장르의 음악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기타를 쳐보는 게 또 실력이 더 키울 수 있잖아요.
3: 아, 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우분이 신청해주신 곡, 5 Seconds of Summer의 Teeth 듣고 오겠습니다.
4: 3 days you're the only thing I know. Only thing that's burning when the nights grow cold. Can't look away, can't look away.

0: 네, 5 Seconds of Summer의 티스에 이어 산울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밴드 중에 하나죠. 산울림의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듣고 왔습니다. 오래전 밴드인데 이거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1: 산울림을 접하게 된 계기는 산울림의 김창완 씨와 아유 씨가 같이 작업해가지고 너의 의미 리메이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산울림을 처음 알게 됐어요.
0: 넌 대체 누구니? 마지막에 그러던가요?
1: 네.
0: 맞나요?
1: 네.
0: 넌 대체 누구니? 너의 맞나요?
1: 맞을 거예요, 아마.
0: 네. 그 산울림이 그 형제들 밴드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형제들로 활동한 밴드고 지금도 김창완 아저씨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가끔 노래도 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현대 음악과는 좀 색깔이 다르죠, 많이.
1: 네.
0: 어때요, 이 노래 들으면?
1: 확실히 요즘 노래보다는 노래 부르는 상법에도 기교가 없이 네,
0: 솔직하게.
1: 담백하게 부르는 느낌이 강해요. 옛날 노래들은.
0: 맞아요. 착하게 부르는 느낌.
1: 네.
0: 현우군은 이 산울림 알고 있었나요?
2: 저 이번에 처음 알게 된것 같습니다.
0: 노래 들어보니까 느낌 어떻습니까?
2: 느낌 깔끔하고 제가 듣던 장르랑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쵸.
2: 네.
0: 그러니까 70, 8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음악만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밴드들을 한번 들어보면 뭐 음악적 공부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감성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찾아봐 주세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제 산울림이란 밴드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위안을 얻는 그런 소리 울림도 있잖아요. 자, 한번 두 분은 일상 속에서 무슨 소리 울림에 좀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위안을 받는지 어떤 것 같으세요?
1: 저는 위안을 받기보다는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축구할 때, 슛이나 킥을 찰 때, 진짜 엄청 잘 맞으면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0: 오.
1: 둥 하고 나는 소리가 있어요.
0: 발에서 발등 맞을 때?
1: 네, 진짜 잘 맞으면 나는 소리인데,
0: 네.
1: 그 소리가 쾌감 있고 정말 좋아하는 소리예요.
0: 둥 하고 나나요?
1: 네.
0: 아, 축구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근데 흔하게 나진 않죠.
1: 아무래도 잘 차기가 쉽지 않으니까.
0: 그렇죠. 아, 그럴 때좀 기분이 좋다.
1: 네.
0: 현우 군은 어때요?
2: 저는 기타를 연주하다 보니까 기타를 연주할 때그 울림 통해서 나오는 소리 울림 그런 게 하면서 약간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한 게 있을 때 그런 걸 들으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누구에게나 자기 저기 애착 인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현우 군한테는 그게 기타하고 기타 소리이고, 진성 군한테는 뭐 축구 그런 것 같아. 그렇죠?
1: 네.
0: 네. 아니, 뭐 기타로 고등학교 진학에도 되지 않아요?
2: 근데 그러기에는 세상에 너무 잘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0: 아, 그 정도로 많아요?
2: 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0: 근데
2: 합니다.
0: 아직 시작 단계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더 계속 열심히 하면 되지 뭐.
2: 그렇긴 한데 고등학교를 그런 걸로 가는 것 과정 자체도 아무래도 쉽지 않은 과정들이다 보니까
0: 아니, 만약 현우 군이 정말 기타를 좋아한다라면은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좋아하는 기타를 3년간 하는 게더 즐거울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기타로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고 3년간 내가 좋아하는 기타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2: 알겠습니다.
0: 네. 자,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현우 군.
2: 다음 곡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AJR의 버머랜드라는 곡입니다.
0: 네, 최애 밴드 AJR.
2: 네.
0: 버머랜드가 혹시 뜻은?
2: 버머랜드가 제 기억으로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0: 오.
2: 노래를 약간 그런 의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가사도 혹시 좀 그런 좀 그런 뜻일까요?
2: 네, 약간 AJR이라는 밴드가 약간 일상 속에 닥쳐온 안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이나 그런 거를 약간 음악으로 좋게 활발하게 약간 쾌활하게 그렇게 풀어내는 밴드라서.
0: 아. 그럼 뭐 일상에서 겪는 뭐 어려움이나 뭐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음악으로 좀 기쁘게 좀 이렇게 승화시키는?
2: 네.
0: 그렇게 표현하는 밴드?
2: 네.
0: 에이JR의 버머랜드. 듣고 올까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신청해 주신 곡 AJR의 버머랜드 듣고 왔습니다. 중학생 생활을 다양한 음악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 두 명의 시민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치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준비해 왔다면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1: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인데요. 옛날 노래도 되게 좋은 노래 많으니까 요즘 나오는 아이돌 노래들의 도파민에 절어졌을 때 한번 담백한 옛날 노래 들으면서 가사를 잘 곱씹어 보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좋은 지적입니다. 서중학교 2학년 최진성 군이었습니다. 자.
2: 여기 하게 해준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2: 아빠랑 엄마랑 항상 감사하다는 말 여기서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0: 아유. 네. 서중학교 2학년 정현우 군이었습니다. 약간 눈가에 저기 눈물 맺힌 거 아니죠?
2: 갑자기
0: 아니냐.
2: 말할라니까.
0: 현우
2: 아이,
0: 군,
2: 아니.
0: 네. 저기 엔딩곡을 우선 소개해 줄래요? 엔딩곡도 이제 현우 군이 신청해 주신 곡이라.
2: 리빙스톤의 아키텍트라는 곡입니다.
0: 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2: 이 곡도 약간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선 아니면은 자신이 가수인데도 약간 성공하지 못했다는 주변의 시선 같은 거를 기적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0: 오, 좋은 가사네요.
2: 네.
0: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서신동의 스타, 진성군, 현우군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중에서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Every word you said runs around inside my head again. Every conversation with myself, my God, a therapist. No, you can't resist. You're the name of my apocalypse. Thank the Lord I didn't fall for it. But something inside of me wants to change the earth. Build my kingdom, watch it burn. Chase the feeling, lift the curse. Teachers told me I never learn. I won't be the last, but you won't be the first. Hit while I'm kneeling, do your worst.

처음 가보는 도시,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듣는 음악. 낯선 것들은 때로 조금 어색하지만 그만큼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다 우연히 들어간 작은 공간, 그곳에 들었던 노래 한 곡이 그 도시의 기억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작은 흔적을 남기듯 음악도 공간을 만나고 관객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주원에서는요, 낯선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음악으로 이어가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낯선 음악에 조금 귀를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시작합니다.

0: 네, 구상호 라디오 전주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좀 특별한 손님들을 만나봅니다. 기타와 드럼, 단 두 사람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이탈리아 락 듀오 리틀 보이즈입니다.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라우라 베르토네, 그리고 드럼을 맡고 있는 세르지오 피로타 두 분인데요. 이 리틀 보이즈는 이번 첫 한국 투어에서 서울뿐 아니라 대구, 부산, 거제, 전주, 인천, 제주 등 여러 도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도요, 전주 남부시장 안에 있는 문화공간 모의장에서 공연을 갔습니다. 오늘은 리틀 보이즈의 음악과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이 한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어떤 사람과 공간을 만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라우라 베르토네, 세르지오 피로타 두 분 환영합니다.
1: Today we have very special guest from Italia. We are joined by Laura Bertone on vocals and guitar and Sergio Pirota on drums. On the tour of Korea, Little Boys are traveling not only to Seoul but to cit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Daegu, Busan, Geoje, Jeonju, Incheon, and Jeju. We want to listen from you that how you felt while you are traveling across Korea. Now we are going to introduce.
2: Yeah.
3: Laura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0: 네, 오늘은 좀 글로벌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통역과 번역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엘리 에세라고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1: Call you Ellie or Ellie and Esse.
2: Ella and Esse.
1: Sorry.
2: Ellie and Esse.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말고 또 오늘 통역에 네, 같이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현아, 박바로가 두 분입니다. 인사.
1: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네, 두 분. 네, 먼저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소개, 리틀 보이즈가 어떤 밴드인지고 본인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Okay, first, could you introduce yourselves to our listeners in Jeonju? Rather than describing your music genre, are you gonna introduce who you are?
2: Please, yes.
3: As you know, we are Little Boys, a rock garage band from Italian. And we are the kind of a band that doesn't care too much about trend or what is fashionable at the moment. We just prefer to follow our own path with our hard head.
4: 네, SC가 말하시기를 어떤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음악을 지금 연결해 오고 있으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에세. 그리고 엘레.
2: But I'm sure that this way became a fashion one.
4: 그렇지만 이 엘레 씨가 말하시기를 이 방식이 가장 패셔너블한 방식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일단 제가 궁금한 게 한국이 이번에 처음이시죠?
1: Is this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2: Yeah, the first.
3: Of course it is, and we are very surprised at how kind is Korean people are. Mm-hmm. We have just a blurry idea before coming here, made by our first experience across China and Japan, but this is a totally different country,
2: yeah.
3: And now we are shaping our idea about Korean.
2: More authentic people.
4: Huh?
2: Authentic.
4: Authentic.
2: Yes.
3: And honest, and this is very beautiful to see.
4: Oh, okay.
2: And the food was delicious.
3: 한국... But spicy, sorry.
2: so delicious.
4: 네, 한국에 대한 칭찬을 많이 아끼지 않으시고 얘기하셨고요.
0: 네.
4: 그런데 이제 한국 음식이 약간 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이야말로 진짜 오센틱한 진짜 나라인 것 같다고 다른 그 중국이나 지금 일본도 겪어왔지만 한국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0: 네. 제가 알기로 에세 씨는 한국 김치도 담으실 줄 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1: Now, Esse, you can make kimchi, Korean kimchi yourself.
3: Yeah. I can. I'm sorry I can't bring, I can bring my original kimchi to let you judge this, but maybe it's better.
4: 자기 김치는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아마 판단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김치였을 거라고 더 나은 김치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아, 네.
3: Of course, your kimchi is is much, much better than mine.
4: 물론, 한국 김치가 더, 원래 더 맛있긴 하겠지만, 이라고 덧붙입니다.
2: 네. We have to practice more.
4: 네, 연습을 더 하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네. 김치 만드는 연습을요?
0: 한국도 처음이지만, 전주도 처음이시잖아요.
1: Is this your first time to 전주? Of course.
3: Yeah, of course it is. I found that is very beautiful. You know, we have just traveled along from Seoul to Daegu to Busan and then Goju.
4: But Goje.
3: Here, Goju, sorry. Mm. But now is one of the first day I feel quiet, maybe.
2: And
3: I don't know. Traditional city like this make me feel really better.
2: Maybe the correct word is magic.
4: Oh.
3: Yeah, there's a lot of magic air here.
4: 네, 전주에 대해서 매직이라는 표현을 지금 엘레 씨가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지금 서울이나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거제를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전주 쪽으로 오니까 굉장히 마법의 도시 같다. 조용은 하지만 마법의 도시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0: 네, 네. 그 전주를 선택하셨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you chose 전주?
3: Sorry again.
1: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special reason why you chose 전주 for your performance?
2: It's my choice actually, and because was maybe the minor choice. The most of people touring, it's not so usual choose this city because it's more, how to say, hidden in the Korean. Mm-hmm. And the many people don't know about Jeonju. Mm-hmm. But I think it's very, very interesting do in a different way. So we choose that.
3: This is helpful to understand Laura's soul. She always want to do what other people never want to do.
2: Yeah.
4: But I understand. I think you have some kind of connection with the Jeonju.
2: Yeah.
4: Yeah. 지금 전주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이렇게 좀 숨겨진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장소라고 본인이 그 엘렌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전주 내일은 공연이 없고 내일은 전주를 또 구경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1: Tomorrow
0: 있습니다.
1: Tomorrow you are going to take a tour. In Jeonju?
3: Yeah. Finally, we have some free time to seriously visit and enjoy your land.
2: And we choose Jeonju.
3: Yeah, we choose to have a day off in Jeonju.
4: Okay. 내일 이제 전주를 갔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휴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투어를 하실 건데요.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전주에 대해서 많이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I hope that you keep a lot of things. You have good memories.
3: Yeah. I'm sure we will get it.
0: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두 분의 만남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 It's very interesting for you to meet.
0: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시고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세한 좀 얘기를 해주시죠.
1: I heard that you met on a flight.
2: Yeah.
1: Can you tell us That's your true. Stories in detail?
3: You want the detail?
2: Yes.
3: Yeah. Actually, it's funny because we find we met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flight, and we start talking
2: about music.
3: And in just some a bunch of hour, we promised something between ourselves, and we just made a bet, a crazy bet, and that led us between all our adventures still here in Korea. And this is totally a surprise also for us.
2: Yeah.
4: Okay. 그 비행기에서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끌림을 서로에게 느끼게 되어서 그 여기까지 이렇게 음악을 이어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두 분이 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엘레 씨는 왼손잡이인데 라우라 씨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 기타를 뒤집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계시고.
1: You have something in common. Laura is left-handed, but you play the guitar upside down with your right hand.
2: Yes. It's the same the Jeonju choice, because mm-hmm. I like learn in a different way and find some, how to say, ostacolo?
5: Obstacles.
2: Obstacles in she my music.
3: She wanna find the difficulty yeah, everywhere in because, life. I don't know why. I can't understand because, the Italian woman.
2: Because if I can meet the difficult things, I learn more quickly than easier.
3: This is her choice, and yeah. everybody along her life told her, please do things in the right way. And she said, no, I do just in my way.
4: 어, 그, 엘레 씨가, 원래 좀, 뭐랄까,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해내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즐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유니크한 방식으로,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식이 좀 뚜렷하신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게 굉장히 도전을 보통 네. 사람들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No, they cannot challenge.
2: Yeah.
0: 네. 그, SH도 원래는 베이스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베이스가 아니라 지금 드럼을 하시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1: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you changed your musical instruments from bass to drums?
3: Just I'm glad I finally can dictate the rhythm on my own music. As a bass player, I never met a drummer who was my soulmate with music. So now I can choose and I can say, you have to do what I want. Mm. Drum is so funny. Mm-hmm. I think this is the beautiful instrument to play. Mm-hmm. So ancient, so tribal.
4: Oh, tribal.
3: Yeah.
4: Okay. 그 드럼을 만나면서 자기 음악이 더 확대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드럼이 굉장히 매력적인 악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역량을 최대로 끌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일종의 약간 본인들의 그 도전과 불편함 이게 음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1: Is it helpful for your music to challenge and to change?
3: Challenge and to change. What do you mean to challenge and change? Please, another form of the question.
1: Okay, will you
3: ask me again?
1: In a different way. So you guys changed the form of your music from you.
3: Our instrument. Yeah. And this is funny.
1: You don't
3: have to spend all your life. Mm-hmm. Dedicating in just one thing is so beautiful. Yeah. Know something about everything.
4: I see. 그러니까 음악 악기에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연주하는 것을 자기들은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2: We just feeling creativity more intense. Change instrument give that feeling. More creativity.
3: This is tied again to the difficult stuff. If you're trying to use a different instrument, you find new difficulties, obstacles
2: like a baby
3: to
2: mentality.
3: Fight against.
4: Oh,
3: that's
4: okay.
2: This is difficult that's to protect. But I think
4: you have a feeling of achievement through, how can I say?
1: Through challenges.
4: Challenges.
2: Yeah.
3: Yeah.
4: Yeah. Yeah. Yeah.
2: I'm a challengist.
4: Okay.
3: Challenge girl. 네.
4: 악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뭔가, 어려운 것들을 해나가면서 배워가고, 그 다음에 새롭게 그 소리를 내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한계를 계속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2: And I can say the secret. Sometimes it's difficult to bring Sergio S to my
3: to her side.
2: Yeah, to my mindset.
4: Oh.
2: It's difficult. I have to pull all the time.
4: I see. So, okay.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입장으로 이렇게 끌어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라고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 분이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부분도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로 에사, 다른 거에 대한.
2: Essa is a traditional man. Wow. You know, it's difficult to.
4: 그러니까 잠깐 참조로 얘기하자면 그 엘레 분은 좀 되게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그다음

0: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We are going to listen to your song.
0: 네. 첫 번째 곡이, 제가 발음이 맞나요? 센제나 프레니.
2: Senza freni.
0: Senza freni.
1: Correct. Senza freni.
3: Almost perfect.
0: 이탈리아로 브레이크 없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 Without 네. breaks in yeah. Italy. Italian.
0: 네네. 리틀 보즈 활동을 보면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계속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장소를 찾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두 분한테 브레이크 없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1: Little boys are constantly moving, and you are always searching for new music. What does moving forward without break mean to you? Mean to little boys?
3: E tu cosa vuol dire muoversi senza freni secondo te?
2: Means lasciarsi andare?
3: Let it be? Another DJ told us this let is be. Your let it be. Let it be.
2: It's like...
3: Without breaks. The general meaning of this song, since we don't like to explain the meaning of our song. Our song sometimes looks so abstract also in the lyrics, so yeah. it's difficult to find. Yeah. But the general sense of what we feel yeah. is mm-hmm. that you have to break your need to get everything under control.
2: Mm. Yeah.
3: You don't need to control anything. I you see. Have just...
2: Lose control, it's yeah, okay.
3: It
2: and carry on.
4: Carry on. Okay.
1: So, not the lyrics, not the meaning of the lyrics. He asked you, what does that mean to your group, your duo?
3: Yeah, yeah. For the general duo, yeah. But maybe it's the same. We never want to stop creating. For example, now we are touring with our... We already did two long play and one EP. Mm-hmm. But we are playing new song and never recorded since now.
2: Mm-hmm.
3: We just want to make new music ever and ever. This is the mm-hmm. the meaning of our game. This is our game of life.
4: I see.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들은 그 제목에 대한 그 얘기였어요. 그다음 Without Break가 사실은 어떤 형태의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도교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종교로서의 도교가 아니고 그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처럼 뭔가 정해진 형태를 갖다가 거부하고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서 자기들은 레코드도 하지 않고 녹음도 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자기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잠깐 나누셨습니다.
2: 네. Also traveling, meet new people, new culture. This give us the power to give more music and more
4: energy.
3: Yeah.
4: Mm-hmm.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음악적인 영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파워, 에너지를 주는 노래인데요. 일단 네네. 두 분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기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리틀 보이즈 에너지를 담은 곡, 리틀 보이즈의 센테나 프레디.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Let's hear.

0: 네, 니틀보제 센짜 브레니 듣고 왔어요. 아, 저는 다른 걸 모르겠던 울랄라 막 네, 잘 들었습니다.
1: 울랄라.
0: 네, 울랄라.
1: 울랄라.
0: 네, 네. 울랄라는 그냥 의성어인가요?
1: 울랄라 is the word for sound. Is there any specific meaning in ulala?
2: Ulala is like, how to say?
3: No special
2: wow,
3: meaning,
2: wow, ulala.
3: It's a happy sound.
2: It's happy sound, yeah.
0: Mm, happy sound.
2: Happy sound, yeah. Ulala.
4: Surprised too.
3: Yeah,
2: I'm so surprised.
3: Also surprised, but this is just ulala.
4: Yeah, yeah, yeah, right, right, yeah. right.
1: When we are happy, we say ulala.
2: 울랄라.
0: 네, 알겠습니다.
4: 아, 놀랄 때도 울랄라 뭐 이런 식으로 놀란다고 합니다.
0: 네, 티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4: 네, 네,
0: 알겠습니다.
2: Sometimes when someone is too much beautiful, 울랄라.
3: This is dangerous.
4: 네, 예쁜 사람을 만나도 이제 방금 전에 하신 그 느낌으로 울랄라를 한다고 합니다.
3: This is what she expected coming here in Korea. She just wanna. Look at Korean man. That's true.
0: 네, 그 굉장히 노래에서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네.
1: Your song seems very energetic.
3: Yeah, we try to put a lot of energy in music.
0: 네. 근데 뭐 그 Little Boys의 음악을 제가 좀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나거나 거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변화, 죽음, 욕망 불안 같은 약간 좀 무거운 주제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1: I wanna listen to your themes like death, desire, anxiety in your songs. Your some songs are very energetic and happier, happy songs, but others contain a lot of dark themes.
2: Yes.
0: 네. 왜 이런 강렬한 단어나 좀 어두운 주제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 Why are you interested in that kind of themes? In that kind of themes, like desire, anxiety in your songs. Why are you interested in it, in them?
3: In dark theme, this is the fruit maybe, of the Laura's mind.
2: Yeah, so let's, maybe let's because hear. Just exist in my soul, so just express the feeling that lives in me.
3: Actually, it is what I love from her because, you know, honest people show you everything about life, the light side and the dark side.
4: Mm-hmm.
3: When you can see both of them, you can be quiet that you have in front of you a honest people to deal with.
4: Mm-hmm.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 면을 항상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음악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제가 알기로는 엘리 씨가 심리학을 또 공부를 하셔서 혹시 그런 게 이 가사나 뭐 이런 데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1: You are major Ellie. You majored in psychology. Your major psychology affected your songs and lyrics?
2: I think maybe in some way infects my lyrics and
3: Of course it affects. I can tell this for you.
2: Yeah.
3: But not just this, because when she studied psychology, she discovered also philosophy, and this was what was her path. I think he is more a philosopher than a psychologist because she is a very bad girl.
4: 그 지금 이렇게 농담을 지금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지만 그 심리학뿐만 아니라 상당히 철학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가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 두 분은 음악을 하실 때 뭐 역할이 딱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두 분이 음악을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When you make music, create music, do you have specific roles between yourselves?
3: Specific
1: role,
3: like task, you mean?
1: Yeah.
2: Usually,
3: Laura now want to say. I am the boss.
2: No, usually some God teach me on the speak on me. I just composing and hear the voice.
3: So just follow
2: then
3: other
2: the
3: voice.
2: Second passage is show my, how to say, the poor creativity at Sergio. And Sergio finish the job.
4: Oh,
2: this
3: actually,
2: is the
3: I'm
2: God
3: the
2: L.
3: I'm used to organize disorganized thought. This is my job.
4: Good, good team.
2: Yeah.
4: 그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그 보통 이제 영 무직 어떤 음악에 대한 영감은 LA가 먼저 갖고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적어 나가면 그 마무리는 지금 에세가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아까 제가 보스.
4: 네. 네.
3: I let her say I am the boss.
4: 네. 네. 잠깐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도 이렇게 재미있게 농담을 하셨는데 그 좀 지류라서 지금 제가 번역은 하진 않았지만 보니까 농담을 굉장히 고급지게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0: 그러면 이 보통 본인들의 음악에는 나름의 철학을 근데 이 음악 안에서 담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주로 담으시는지 궁금한데요.
1: What kind of messages do you want to contain, include in your songs? Do you have any philosophy? About
2: the philosophy is to be brave and discover and be like a baby,
4: mm-hmm.
2: pure.
4: Mm-hmm.
2: It's so difficult to reach that feeling because because life is hard. And
3: it's the same discussion about art. You know, a lot of painters, for example, spend all their life to learn. The technique
2: and
3: to get the skill to paint a very great painter and then they say you have to forget everything and come back like when you were a child and draw like this.
2: What I think is come si dice la cosa più difficile da fare.
3: And this is the most difficult thing in life is this.
2: Yeah.
3: Very much come back to be a child.
4: Very much, you know, Buddhism and Taoism. Yeah. 그 상당히 그 철학적인 동양적인 철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그 기술이 좋은 그 화가이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형식이 없는 거로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음악적인 영감으로서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순수함, 자유로움 뭐 이런
4: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And liberty.
2: And liberty, freedom.
4: Freedom.
3: Course,
4: yeah.
3: Freedom, we don't have to tell, is inside. It's so
2: inside the little boy concept.
4: 아, 아까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free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같으면 순수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또 음악의 특징은 두 사람이라는 거 기타와 드럼 딱 두 사람인 건데요. 베이스도 없고 공연에서 뭐 다른 어떤 악기도 없고 요즘은 이 기술이 발달해서 사운드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또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더 이렇게 채우기보다는 두 사람만 남기는 방식을 선택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1: And as for your music, and when you perform on stage, you can use a lot of backing techniques and backing tracks. But you guys, just you two are on stage,
2: yeah.
1: you play only two
2: yeah.
1: instruments.
2: Yeah.
1: Is there any specific reason why you subtract instead of adding?
2: Because it's more challenging, of course, with you. Come si dice, fai qualche errore.
3: It's too funny be just in two people. Two people playing, you can make
2: some error, maybe?
3: Very a lot of decision just on the spot and solve big problems in a moment. Mm-hmm. And I found very. Very practical. I used to play with a lot of people in the past.
4: Mm-hmm.
3: And when I started this project with Ella, I found that the duo is the perfect way. Like
2: yeah.
3: in life, you know.
2: Actually, in the last EP, we have a collaboration with a very famous guitarist in Italy.
4: Mm-hmm.
2: Livio Magnini is the name. And give us another perspective about music. We respect that,
4: mm-hmm.
2: but we discover that our pure soul is more
4: different.
2: Not come si dice molto pura, non con questi effetti. team, ma vogliamo tornare alle, alle origini.
3: We just want to add anything but the drum and guitar and voice. This is enough for our energy.
2: We don't need
3: for our energy more. To explode. Is,
2: more work, more mixing, more something.
3: We know nowadays you can do everything. You just need a PC and you have the whole world of music in
2: but
3: your
2: head. For our mindset, you can feel the difference. And the difference is the energy of the soul. So we want to preserve it.
4: That. 어,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철학적인 음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탈리아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다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 그 다른 세션도 해보고 이제 다양한 것도 활동을 해보긴 했지만 어,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그 어, 이 제일 둘이 잘 맞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통하고 그리고 그 음악 둘만의 음악으로 어 뭐랄까 자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 It's like something you can feel when people when some people lie. And we don't wanna lie.
4: 그래서 어 제가 강조하시는 부분은 본인들 두 분의 영혼이 굉장히 순수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뭐랄까 가식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자기들은 이렇게 어 음악으로 서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그 영향을 다하고 싶다고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0: 네. 둘이 잘 맞기 때문에.
4: 네네네. 잘 맞기 때문에. 네.
1: You are a very good match.
0: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노래를 한 곡 또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시밀레 아메인데 이 시밀레 아메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Will you introduce Simile Ame?
2: Simile Ame is like me but in another way. It's not like me in the way we are all the same. This is one meaning, but the second meaning is the bad part of everyone. Everyone have a bad part inside. And so your bad part is my bad part. And just join that.
3: I just want you to remember you are not the good one.
2: It's
3: you're
2: good.
3: Like me.
2: It's good sometimes have a bad behavior. So enjoy that.
3: Everybody has to remember this.
4: Yeah, okay. 그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 이제 보통은 너하고 내가 같다고 하면 아픔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두 분은 어 내가 약간 뭔가 나쁜 것은 결여가 돼 있는 것은 어 당신들도 똑같이 결여가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맞닿아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서로가 결함이 있는 것들은 네. 좀 부족한 것들이 같다. 비슷하다.
4: 네,
0: 네. 이런 뜻이.
4: 네.
2: Not hidden that but show.
4: 근데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엘렌 씨가 이 노래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1: What is the thing you really want to say in the song?
2: Cosa significa la canzone? Questo appunto, spiegaglielo tu.
3: Sorry again? What's not what the meaning of the song?
1: That's the meaning of the song. Yeah. What do you want to tell people in your song?
2: Yeah, in this song, just show all yourself without hidden...
3: Don't hide yourself.
2: Yeah, don't hide yourself. Show also the
3: bad
2: feeling
3: part of you.
2: And the bad part of you because it's finally it's a good part of you.
4: 네, 그러니까 그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야 밝은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음악적인 이야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럼 일단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밀레 아메.

0: 네, 시밀레 아메 듣고 왔습니다. 아우, 드럼 소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1: Your drum beat makes his heart beating.
2: Heart beating.
0: 네. 그 이 곡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뮤지션들 뭐 듀란하고 같이 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You collaborated this music with Duran, Japanese.
2: Yeah, Duran is a Japanese guitarist. Then
3: he's a wonderful
2: when,
3: guitarist.
2: When we play in Japan, send a message to us on the social Instagram.
3: On social media. After our first tour, he discovered us
2: and invited us.
3: And gave us the occasion to make a tour with him.
2: Together.
3: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since he is a very good guitarist. And we have a very lot of affinity in musical taste. Yeah. So it was great for us.
2: So recording some song together and this is the final product.
3: Mm-hmm. And there is, we are very happy of the result working with it. It's not easy find other people working on your music who really understand your taste and your what is your goal. And Duran was one of them.
4: So not working together in the same space, but you just send your demo to their...
3: No, we work in the same
2: place. No, in Japan.
4: Japan too? I see.
3: Tokyo.
4: Okay, I check it.
3: We're recorded on in a very cool studio in Tokyo, and we work together on it.
4: I see. 네, 그, 지금 얘기를 두 분이 하시는데, 그, 처음 이게 방송을 듣고, 이, 그 듀란이라는 분이 먼저 컨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렇게 해서 같이 메시지를 받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프로젝트로 같이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도쿄에 가서, 스튜디오에 가서도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But this time in Korea, we collaborate with a Korean musician. And the name is Myungji.
3: Myungji Hu.
2: Myungji.
3: I think I hope this is the right pronounce. He's a bass player from the Bye Bye She indie music rock in Korea. He's a very talented man.
4: 그 한국 뮤지션인 그 베이스 기타리스트 민지우 씨하고도 같이 음악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협업. 하는 게 본인들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음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는지 궁금한데요.
1: How does collaborating with other musicians affect your music? Do you sometimes change the way of your music by collaborating?
3: Yeah, well, it's easy to have to change while collaborating with other people. Also,
2: but we like that.
3: We like that, but. This is one of the regrets I had during a Little Boys experience because when you collaborate with someone, I don't want anymore that the other people affect too much my idea. I want him be affected my idea and he have to join our weird path.
2: So in this case, Sergio isn't so open-minded because I like to be affected with other people and change completely in that moment.
5: I just want to
2: so
5: be the
2: I
5: boss.
2: So I can do that. No,
4: okay,
2: because I like became different, try different in that moment. Mm-hmm. I create with someone differently than me.
3: I accept that you are more open-minded than me.
2: You have to become more open-minded.
3: I will try.
4: 네, 두 분이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의견은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세션으로 참여를 하셨을 때 다른 에너지, 다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갖게 되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쪽이 좀 약간 그 받아들이는 면이 약간 두 분이서 이게 다른 양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는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전주의 뮤지션하고도 좀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I hope that you collaborate with musicians in Jeonju.
2: Yeah.
3: Oh yeah, tonight we play with a Jeonju original band. So.
2: Yes.
0: 네. 그 이번에 한국 투어가 제가 좀 흥미롭게 느낀 점이 있는데요.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 대구, 거제, 전주, 뭐 인천, 제주?
3: 제주 아이즈.
2: 제주 아이즈.
0: 아무튼 뭐 한국의 여러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데 궁금한 건 왜 큰 도시가 아니고 이런 여러 도시와 또 공연장 작은 공연장을 찾아가고 있는지 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1: Instead of performing only in Seoul, big cities like Seoul and Busan, he wondered. Okay, I wonder. Okay, why you chose you know, small cities like 거제, 인천, 제주.
2: Yeah, every people told me that, and me also actually. And I think the answer is the same. God give. Yeah,
3: because we are curious.
2: It's like just curiosity, and our goal is
3: also why
2: discover something new.
3: And why should we do the same thing of other bands do?
2: And if you want to create something different than other, you have to follow the different street.
3: Different path.
2: Different, difficult, all the things. Mm-hmm. But if you don't go in the jungle, you can find
4: the spirit of challenge.
2: Yeah.
3: The same story.
4: 그 같은 철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왜 이렇게 다른 도시들을 골랐느냐, 좀 색다르게 골랐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로 지금 마무리를 하십니다. 네.
0: 뭐, 아까 음악의 어떤 처음부터 얘기된 도전.
4: 네네.
0: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겠네요.
4: 네네.
1: Because of challenge.
2: We find something we don't know what find, but we reach something.
4: Oh my God.
2: But we don't know. Oh, where, how, what, you know?
4: I have a goosebump.
2: Yeah. Me too.
4: Oh, okay. 그러니까 뭔가 미지의 세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그렇군요. 그 음악에 대해서 엘레 씨가 인터뷰한 거에서 뭐 아직 지문이 남아있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봤는데 이 지문이 남아있는 음악이란 어떤 음악인지 궁금합니다.
1: I saw your interview. You say that you love the music which has fingerprint on it. Fingerprint. What does fingerprint on it means to you?
2: Means building something then other people can create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Is like a
3: She meant original fingerprints. Just wanna do something that
2: Lasciare come
3: nobody si... else can yeah. do. Mm. Even if technically is easy, you need a mental fingerprint that is only your fingerprint.
4: Something Amundsen on the new land.
2: Yeah.
4: New article.
2: Yes.
4: Yeah. I see. 그 지문이라는 것은 아무도 인식하지 않은 첫 번째 지문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첫 번째 그 강한 충격을 주는 그런 음악으로서의 지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 And isn't easy because every time, every tour, every experience give us the good things, but also, come si dice, le sculacciate.
3: Spank.
2: But also spank us.
3: Experience give you joy and spanks.
2: But it's necessary for
4: I know.
2: Grow.
3: I know. Since we are 그, child.
4: 그러니까 좀 장난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뭔가 기쁨도 주고 뭔가 뜻밖의 이렇게 강탈을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을 동시에 받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0: 네. 네. 처음이면서 뭔가 특별한 뭐 이렇게 강렬한 에너지
4: 충격 같은
0: 네. 이런 네. 것들을 말씀하신
4: 네.
0: 거군요.
4: 네.
0: 그러다 보니까 공연 도시도 그렇지만 공연장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 전주에 사는 공연장은 이 모의장이라고 특별한 공간인데 남부 시장 안에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 있는 공연장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1: The venue for your performance today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traditional market. Whose name is Moijang. Okay.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heard that you are going to give your performance in that venue?
3: Actually, we love to perform us in a weird place. So when we discovered these places inside a cultural space in a traditional market was a great idea, great surprise and a very pleasant
2: so excited.
3: Idea.
2: Yeah.
4: 그 그러니까 같은 그 어떤 음악의 철학 같은데요. 그 뭔가 새로운 장소에서 뜻밖의 어떤 음악을 선사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0: 네. 그 오늘 전주에서의 공연은 어떤 공연이 관객들하고 어떻게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How do you interact with audience today at the place at your performance in Jeonju today?
3: Let's see. The quality of the audience to interact with.
2: We didn't know.
1: No, sorry, that not interest. You are, you know, how do you say that people who are going to come to your concert today?
2: Ah, 그래서 뭐 이래?
3: 'Cause what we gonna say? What we gonna
1: how
3: say?
1: Do you wanna interact with these people?
2: Yeah.
1: What kind of fingerprint do you want to leave?
3: We just want
2: freedom,
3: no,
2: fire, and
3: be
2: passion.
4: 그 자유롭고 그 뭔가 열정적이고 그런 강력한 무대를 이렇게 선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2: And we hope that people just a little can understand our mindset and our philosophy.
3: Because you know nowadays we know everywhere know rock music and indie music. Everybody are used to it. But we wanna put our fingerprints. Is always the same story. We wanna the audience feel how unique
2: the philosophy,
3: we are.
2: Yeah, their idea.
3: In which way we are unique?
4: 그러니까 요새 그 간 청중들이 여러 가지 음악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신의 음악들을 그 굉장히 이게 뭐랄까 독특하게 이렇게 선사해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 이탈리아 뮤지션인데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 뮤지션들도 그렇게 세계로 공연을 하고 싶은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좀 팁을 주신다면.
1: You are Italian musicians, but you are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to give performances.
3: Yeah.
1: If there are Korean performers who want to travel around to give performances, what kind of advice can you give them?
2: Advice?
1: Yeah, advice.
2: Be yourself and show the real Korean energy. And other city.
3: Also, be brave and never give up because you have to kick 1,000 doors before one opened.
4: 그 한국의 그 뭐랄까 에너지를 꼭 이렇게 발산을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리라고 다른 도시에 그렇게 메시지를 충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2: And have a good mentality because if you are good, everything. Positive.
4: 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두드려 도전하라.
4: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Knock and it will open.
2: 예. Yeah.
0: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뭐 다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이 전주라는 공간 그리고 전주 관객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1: Do you have anything to tell the audiences or people in Jeonju?
3: Obviously, to say
2: see little boys.
3: Come to see little boys and be kind as you are kind.
4: 네, 그 보러 오시고요. 그리고 리들 보이즈에게 친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0: 네, 그 검색하면 유튜브나 아니면 그 이 음악 사이트에 검색하면 리들 보이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We can listen to your music from website.
2: Yeah, little boy.
0: Yeah. 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오늘 마지막 소감, 방송에 출연하신 소감 두 분도 함께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1: Okay. 에세? Sorry. Elle, you go first, that you can tell our audience, our listeners, your feelings. How did you feel to come to this studio?
2: Enjoy this. Yeah, I enjoy and feel peaceful and feel like people can understand me, can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mentality. So we are so glad.
3: So glad to hear, to have here two Greek translators just for us, so our food can pass to Korean audience. Thank you so much for your job.
4: Okay. 네, 그 엘레님은 그 저희들에게 그 굉장히 뭐랄까. 평화로운 마음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시고, SNN 같은 경우는, 저희 통역하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전주분들한테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0: 네. 두 분도 또 얘기를 해 주시죠. 먼저. 어떠셨습니까?
1: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 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4: 네. 좀 뭐랄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두 분이 다시 출연하시면 글로벌한 방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2: Thanks for your job.
1: 네. So when you come back again, then you can be on this program.
2: Too. Thank you.
3: Thank you so much.
2: Of course.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온 락디오 리틀 보이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각기 다른 공간과 사람을 만나고 있는 두 사람,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리틀보이즈에게 음악은 완성된 결과라기보다 낯선 곳을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는 일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이 전주 관객에게 또 어떤 질문을 남기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주 FM 찾아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hank you.
2: Ciao, grazie mille.
3: Ciao.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가족들이 모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요. 성묘를 가거나 고향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가정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즐거운 명절이지만요. 반려동물에게는 낯선 장소에 가거나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이 주변에 많아지고 또 야외 활동까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반려동물이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문제 좀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실 우리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명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네.
0: 네, 어디 멀리 가세요? 추석 새로?
1: 아, 저는 그 다음 주가 예. 아들 중간고사여서
0: 딱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1: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어머니 못 내려가요. 애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1: 아, 맞습니다.
0: 네.
1: 와이프는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어쨌든 공교롭게 이게 시험 기간하고 좀 겹치는.
1: 맞습니다. 예, 항상 이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0: 이런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추석, 뭐 연휴, 뭐 이렇게 뭐 여름 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활 환경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이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사고나 질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1: 아무래도 루틴을 좀 벗어나는 경우가 네.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성묘도 많이 가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명절 음식도 준비도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 점에서 좀 명절에 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네. 우리도 오가면서 안전운전, 운전 특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1: 아, 그래야죠.
0: 그런 네.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뭐 야외 활동 그리고 뭐 음식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1: 네네네.
0: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벌초하거나 성묘 가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럴 때 요즘은 이제 가족처럼 생각해서 아이를 혼자 두지 않고 특히 이제 야외로 가니까
1: 네네.
0: 데리고 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좋긴 한데 왜냐하면 뭐 아이도 좀 바람 쐬러 갈 수도 있고 나가면 또 뛰어놀 수도 있고 하니까 풀밭이나 산에 다녀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바로 진드기입니다.
1: 그렇죠.
0: 예. 특히 이게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겠죠.
1: 사실은 이제 풀이 많은 곳에는 항상 진드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진드기가 이제 뭐 식물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동물이 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오거나 하면 이제 대부분 마련이죠.
0: 네네.
1: 이제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신발도 신고 아무래도 성묘 가다 보면 좀 다칠 위험도 있다 보니까 긴 바지도 많이 입고
0: 네.
1: 성묘 갈 때 또 반바지 입고 가기도 좀 애매한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아지들은 보통 얼굴이나 배나 다리 같은 게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0: 아무리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풀밭을 다녀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진드기가 붙을 확률이 좀 크고요.
0: 네.
1: 뭐 진드기가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진드기가 붙음으로 인해서 진드기가 이제 강아지의 피를 빠는 과정에서 이제 병원체가 옮을 수 있다라는
0: 그렇죠.
1: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0: 네네,
1: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풀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드기에 물릴 위험성이 있는 거고 진드기에 물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병원체에 감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특히 성묘는 대부분 산 쪽에 가까우니까 더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되시고 사실 사람들도 사실은 갈 때마다 수풀이 좀 어느 곳은
0: 네.
1: 좀 아무래도 좀 많이 관리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또 매년 같지도 않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좀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안 잡혀 있을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진드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취약하지
0: 네.
1: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가 진드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반복하고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입장에서 어느 부위를 좀 다녀와서 더 꼼꼼히 봐야 될까요?
1: 사실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체크해 보시는 게
0: 전신 곳곳을 네.
1: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번 천천히 만져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사실 얼굴 쪽이 가장 아무래도 얼굴 쪽이 가장 앞쪽에 있다 보니까 얼굴 쪽이 진드기에 아무래도 진드기가 붙기
0: 그리고
1: 가장
0: 얼굴을 막 들이밀고 냄새 맡잖아요.
1: 그렇죠. 냄새도 맡아야 네. 되고 어떻게 저희는 뭐 손 발이 네. 있지만 강아지들은 할 수 있는 게 냄새 맡고 네. 아니면 핥고
0: 맞아요.
1: 이렇게 하는 게 전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코 쪽이나 주둥이 쪽 아니면 귀 쪽 이쪽이 가장 많이 진드기가 붙을 위험성이 좀 높아
0: 근데
1: 보이시고
0: 근데 원장님 이렇게 귀 덮인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푸들 뭐 비씨용 이런 아이들이 귀 안쪽도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1: 그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0: 그래요?
1: 아이가 이렇게 귀가 덮여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덮여만 있는 건 아니고 뛰다 보거나 아니면
0: 팔랑팔랑하니까요.
1: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사실은 안전한 부위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이고 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발가락 사이 같은
0: 발가락
1: 부분도
0: 사이.
1: 뭐 꼼꼼히 좀 체크를 네. 해 주셔야 되시고 사실은 이렇게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체크가 100%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작은 진드기 같은 경우 그리고 피를 빨아먹기 전 단계의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털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속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좀 몸을 구석구석 좀 네.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0: 제가 처음에는 이게 안 보였다가 이제 피를 빨아먹어서 좀 통통해져야 그때서야 발견하는 경우도 꽤 있고
1: 맞습니다. 이제 피를 좀 빨아먹으면 네. 좀 커지다
0: 커지니까 몸집이 커지니까
1: 그때
0: 커지니까요.
1: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사실 이미 피를 빨아먹은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감염체, 병원체 감염임에 이미 노출이 된 네. 이유라고 보시면 되실 것
0: 그러면
1: 같습니다.
0: 출발하기 전에 뭘 하면 좋을까요?
1: 출발하기 전에는 당연히 예방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뭐 심장사상충도 마찬가지고 네. 외부기생충 같은 거 꾸준히 해주시고 성묘 같은 거 할 때는 오히려 더 외부기생충 기피제 같은 걸 목에 걸고 가시거나 네. 이런 것들 제품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진드기 예방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도 왜 벌레 기피제 같은 거 좀 뿌리고 가잖아요.
1: 그럼요.
0: 성묘 갈 때 그렇듯이 네네. 반려견한테도 그런 예방책을 좀 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1: 그럼요. 훨씬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귀 안쪽이랄지 눈 주변, 특히 이제 얼굴 쪽, 발가락 사이 뭐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전신을 다 본다라는
1: 네, 맞습니다.
0: 생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봤어요. 발견을 했어요.
1: 네.
0: 당장 손으로 떼서 이거 처치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1: 이제 잘 빼시는 분들은 잘 빼시는 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빼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빼게 되면 진드기의 신체의 네, 네. 일부가 강아지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예를 들면 이빨은 그대로 박혀있고 몸만 떼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이 남아서 계속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렇기
0: 네.
1: 때문에 뭐 핀셋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다이 땡 같은 데 가면 네. 이렇게 진드기 빼는 도구 같은 거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군요.
1: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좀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0: 같고요.
1: 그냥
0: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1: 아무래도 도구를 이용하는 네. 게 훨씬 더 좋고 근처에 동물병원 있으면 동물병원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예를 들면 요즘에 뭐 기름이나 알코올 아니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소주 같은 걸 부어서 이렇게 강제로 떼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분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0: 네네.
1: 어떤 분들은 또 불로 이렇게 지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0: 그런데 강아지까지 같이 다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뭐 짧게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뭐 화상의 위험도 있고
0: 위험해요.
1: 해서 많이 위험해서 권장드리고
0: 네.
1: 싶지는 않고
0: 네.
1: 뭐 핀셋이나 아니면 정말 진드기 제거용 도구 같은 걸 네. 이용해서 빼주시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오셔서 빼주시든지 만약에 네. 빼시다가 좀 확신이 없다.
0: 네.
1: 뭔가 바뀐 것 같다라고 하면 병원에 빨리 오셔가지고 네. 나머지도 제거하는 거를 좀 추천을 네. 드립니다.
0: 이제 어쨌든 도구를 이용해서 잘 뗐어요.
1: 네네.
0: 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상태가 좀 그 뒤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진드기를 매개를 통해서 되는 질환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긴 한데요. 네. 사실은 병원에 와서 만약 물렸다라고 하면 사실 검사를 다 받아보시는 게 좋으신데 병원체가 좀 어느 정도 몸 안에 좀 쌓일 때까지는 검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검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0: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질환 네. 자체가 좀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진드기 맥의 질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빈혈이 일어나기가 네, 좀 쉬워요. 네, 그러면서 네. 빈혈을 좀 체크를 하는 방법은 저희가 잇몸만 좀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을 이렇게 보셔서 좀 창백해 보인다라고 하면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창백의 기준이 뭐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냥 잇몸을 손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눌러서 하나, 둘, 셋 해서 원래 색깔로 돌아오면 정상이에요. 네. 근데 누르기 전이랑 누르기 전후가 애초에 색깔이 똑같다든지 아니면 눌렀다 뗐는데 색깔이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네. 하면 뭔가 이제 빈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용혈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소변 색깔이 좀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피부나 잇몸 쪽 한번 창백해지는지 하고 소변이 굉장히 좀 진한 노란색을 띠는지 이런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셔서 이상이 있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는 게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0: 뭐 밥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뭐 몸이 좀 축 늘어진다거나 이런 증상도 보일 수 있나요?
1: 아 그럼요. 보통 기력저하도 있는데요. 그런 네. 것들은 사실은 좀 중증까지 좀 넘어갔을 때 증상이고 초기에는 좀 빈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피부 점막 정도만 좀 체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진드기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또 제 주위에 강아지 키우는 반려 가족분들 한 분도 가서 조금 놀라고 이걸 목줄을 풀어줬다가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다고 아무리 불러도 안 오고 막 이래서 정말 시커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최근에 제 친한 친구도 뭐 저희 병원 다니는 친구고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0: 어머 어떡해요.
1: 그래서 5시간 동안 찾아서 겨우 찾았다 하더라고요.
0: 정말 다행입니다.
1: 근데 사실은 네. 뭐 그게 꼭 비단 뭐 성묘 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산책을 한다거나 그 친구는 심지어 집에서 잃어버렸거든요. 집의 문이
0: 현관문을
1: 잠깐
0: 틈에.
1: 열어놨는데 그 사이에 바깥으로 나갔던 거죠.
0: 네네.
1: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나갔다가 곧잘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조금 뭐 다른 뭐좀 흥미를 끄는 것들이 있었는지 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혹시나 뭐 친구가 갑작스럽게 막 사색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해서 찾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좀 편한 장소다라고 하더라도 하네스는 꼭 목줄이나 하네스 해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특히나 성묘 같은 데 갔을 때는 진드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뱀 같은 거에 물릴 수도 있고
0: 그러네요.
1: 사실 뭐 야생동물이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0: 맞아요.
1: 공격을 할 수도
0: 뭐
1: 있어요.
0: 멧돼지, 뭐 고라니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1: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너무 수풀이 우거진 데로 가시는 거는 좀 네. 권장드리진 않고 네. 간다 하더라도 꼭 목줄이나 하네스를 네. 좀 바짝 해주시고 좀 미리 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도 절대 보호자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데 워낙 겁이 많아서
1: 네네.
0: 예를 들면 뭐 5m 이내에 항상 이렇게 있어서 그냥 마음 놓고 풀어줬더니 뭔가 뭐 청솔모나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런 변수를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1: 맞습니다.
0: 그러면 호기심에 막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 절대 방심하지 말고 목줄과 하네스를 늘 채우고 좀 줄도 좀 짧게 하는 이런 것들. 안심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 키울 때 눈 떼지 말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1: 아이 키우는 것보다 좀 더
0: 힘들죠.
1: 것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아직 뭐 그나마 좀 시원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차 안은 밀폐된 공간은 더울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래서 이제 성묘 가실 때 항상 물도 좀 물도 좀 여유 있게 네. 가져가 주셔야 되시고 사실은 아직도 많이 더워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차에 두고 어디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좀 많이 피해 주셔야 되세요.
0: 일입니다.
1: 근데 요즘엔 또 그런 차에 그런 기능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견 모드라고 차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애견 모드를 켜놓으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 이제 모니터에 지금 우리 아이가 애견 모드로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누가 이제 걱정해서 신고하실까봐 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차에 좀 그런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좀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도 차 안의 온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럼요.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0: 진드기 예방, 또 목줄 관리, 야외 활동 끝나고 와서 몸 구석구석 전신을 다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성민아 야외 활동에서 주의해야 될 이야기를 저희가 쭉 이제 해봤는데요. 이 명절이 되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음식입니다, 음식. 이게 한 입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건넨 음식이 반려동물에게는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원장님 어떠세요? 진짜 명절 연휴 끝나고 나면 탈이 나서 오는 아이들 많습니까?
1: 췌장염이 엄청나게 많이
0: 췌장염이요?
1: 오죠. 췌장염, 이물 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명절 음식 자체가 기름진 음식이 많잖아요.
0: 양념도 강하고요.
1: 양념도 강하고 기름진 음식도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정의 민족 아닙니까? 한민족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나 한 입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나도 한 입, 엄마도 한 입, 할아버지도 한 입, 삼촌도 한 입 주시다 보면
0: 그리고 강아지가 와서 정말 너무나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래 하고 조금 이렇게 떼서 주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태지면
1: 양도 많아지게 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50kg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하는 거랑 5kg 기준에서는 사실은 그거에 10분의 1 주셔야 되는 건데
0: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거.
1: 뭐 저희가 정말 조금 줬어요라고 하지만 그게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좀 무리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러면 실제로는 아까 최장년 말씀하셨잖아요.
1: 네네.
0: 어떻게 증상으로 오는 거예요?
1: 사실 이제 췌장에서는 이제 소화효소도 만들고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뭐 인슐린도 분비하고 굉장히 좀 중요한 장기인데요. 사람에서도 그렇고 췌장염이 걸리게 되면 치료를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뭐 당뇨가 완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아지에 있어서도 사실 췌장을 치료

0: 아이가 평상시 먹지 않던 음식을 많이 주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1: 네.
0: 같고요. 기름진 음식 절대 피해 주셔야 되시고, 사실 가장 좋은 건 사람 음식 먹는 것보다 사료나 간식 같은 거 충분히 준비하셔서,
1: 네.
0: 강아지는 강아지 거, 우리는 우리 거,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먹는 게좀 좋을 것 같고,
1: 네.
0: 내가 줬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줬다라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서, 내가 좀
1: 내가 이미
0: 줬으니까,
1: 줬으니까 주면 안
0: 아,
1: 돼.
0: 맞아요. 좀
1: 이렇게.
0: 그렇게
1: 네.
0: 해주시고,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이렇게 좀 당번을 좀 정해서, 왜 그러냐면 또 아예 안 주기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면
0: 네.
1: 그것도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간식을 그분들한테 줘서
0: 맞습니다.
1: 이제 귀여우니까 좀
0: 네네네.
1: 줘보고 싶잖아요, 나도.
0: 그렇게 해주시는 게
1: 네.
0: 훨씬 좋지. 뭐, 처음 먹어본 음식을, 사실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처음 보는 음식 먹고 탈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1: 많죠.
0: 강아지들은 훨씬 더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사실 강아지들은 사료만 바꿔도 설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언제 먹어야 되는 사료를 A 사료에서 B 사료로 먹을 때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바꾸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 분유도 그러잖아요.
0: 맞습니다.
1: 서서히
0: 네, 그래서
1: 바꾸잖아요.
0: 일단은 뭐 A에서 B로
1: 네.
0: 바꿀 때 서서히 타서 A
1: 네,
0: 비율을 좀
1: 맞아요.
0: 줄이고
1: 맞아요.
0: 비율을
1: 분유도
0: 늘리는데,
1: 그렇습니다.
0: 그런 것처럼 사료만 바꿔도 사실은 예민하게 설사, 구토 많이 생기는데, 거기 심지어 이제 사람 음식, 처음 먹는 음식들은
1: 네.
0: 특히나 더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 거기에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 강아지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0: 굉장히 치명적일
1: 있잖아요.
0: 수 있어서,
1: 네.
0: 그렇죠.
1: 그러면 명절에 손님이 오시면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좋겠네요. 이 아이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 아무리 애절하게 바라보고 뭐 해도 절대 주시면 아이한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0: 그렇게 얘기해
1: 예.
0: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1: 이
0: 같습니다.
1: 간식만 저것도 이만큼만 줘야 됩니다라고 딱 아예 규칙처럼
0: 그렇죠.
1: 양해를 구하고
0: 하루에 먹어야 되는
1: 예.
0: 양과 간식 양을 미리 덜어놓고
1: 네.
0: 이 안에서 주셔라.
1: 네.
0: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구토, 설사 또
0: 복통.
1: 복통이 오면 어떤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0: 사실 아이가 이제
1: 예.
0: 복통이 있다 보면
1: 예.
0: 아이를 잠깐 들으려고 해도 배 쪽에 손이 가면 굉장히 통증이
1: 그러니까
0: 심하기
1: 만지지도
0: 때문에
1: 못하게 할 정도로.
0: 깨갱깨갱 하거나 막
1: 예.
0: 심지어는 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염이 굉장히 복통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굉장히 좀 췌장염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시고, 췌장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이물질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식을 주는데 예를 들면 꼬지가 같이 껴있던
1: 아이고.
0: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맛있는 간식을 담아놨던 뭐 그냥 랩이나
1: 네,
0: 아니면 빈
1: 포장지 같은
0: 포장지
1: 거요?
0: 같은 거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지 않아야 된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물, 이게
1: 네.
0: 폐색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인 구토를 유발을 하거든요. 뭐
1: 네.
0: 밥만 뭐물 먹어도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다
1: 네.
0: 보니까, 사실 음식이나 이러한 음식에 관련된 물질들을 모두 다
1: 네.
0: 주의해 주셔야 될것
1: 그러니까
0: 같습니다.
1: 평상시에는 높은 곳에 놨는데 손님이 오셨으니 이제 좀 낮은 상을 차릴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다
1: 그렇죠?
0: 보니까 아무래도 좀
1: 예.
0: 더 닿기가 쉽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그리고
0: 이런
1: 이제
0: 것들.
1: 곳곳에 또 먹을 게 있고 또 흘리기도 하고
0: 네.
1: 이러니까 먹을 확률이 너무나 높아지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아유, 참 정말 꼼꼼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진짜 그건 위험할 수 있겠네요. 또
0: 맞습니다.
1: 꼬질할지 포장질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0: 보통 이제
1: 그리고
0: 그런데
1: 예,
0: 냄새가 많이 배어 있다 보니까
1: 그렇죠.
0: 아이들은 굉장히 냄새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1: 예민하니까요.
0: 그런 거 포장지나 랩 같은 거 버려주실 때도 사실은 아이한테 안 닿는 곳에 버려주시는 게 가장
1: 아예
0: 좋고,
1: 뚜껑이 딱 덮여버리는
0: 맞습니다.
1: 휴지통이랄지 이런
0: 그게 좀
1: 거요.
0: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물로 한번 씻어서 냄새는 어느 정도
1: 네.
0: 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는 거를
1: 네.
0: 좀 추천드립니다. 네.
1: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담아놓는 그릇이랄지 뭐 이런 포장지랄지 이런 것까지 또 꼬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까지 좀
0: 맞습니다. 그냥
1: 꼼꼼히.
0: 꼬지가 있는 거를 모르시고, 예를 들면 그
1: 예.
0: 안쪽에 이렇게 저희가 그냥 먹기 편하게
1: 네네네.
0: 가위로 이렇게
1: 맞아요.
0: 자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1: 안
0: 안에
1: 보이잖아요,
0: 이쑤시개가 들어
1: 그러면.
0: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근데 그걸 무심코 줬다가 그 안에 이제 꼬지 때문에, 이제 그 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저희가 먹어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 강아지들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낯선 사람들이 내 집안으로 들어왔잖아요.
0: 네네.
1: 그러므로 해서 받는 스트레스. 그럼 이제 서로 스트레스잖아요.
0: 사실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고
1: 네.
0: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보통 음식을 많이 주시거든요.
1: 아,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뭐 음식을
1: 친해지고
0: 주면 친해지고
1: 싶어서.
0: 싶어.

0: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그렇게 기름진 음식이 콜라보가 되면 더욱더 임상 증상을 좀 심하게 만들어서 설사도 훨씬 더 심해지고 구토도 많이 심해지고 하는데 명절 같은 때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네. 응급 상황 생기면 명절에는 좀 쉬는 병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명절에 혹시나 우리 아이가 아프면 네. 뭐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도도 네.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기존에 다니시던 병원이 쉰다라고 하면 근처에서 좀 명절에 운영을 하는 병원이 어딘지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응급 상황 때 빠르게 좀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우리 당번 약국 알아놓고 뭐 전화번호 알아놓고 하듯이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목금 토일이 지금 추석 연휴로 돼 있는데 네네네. 다음 주 어떻게 어떻게 쉬세요?
0: 아 저희 병원은 365일을 다 근무를
1: 네.
0: 하고요.
1: 이제 당직 체계로 돌아가니까
0: 아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수의사별로 이제 근무일을 정하는데요.
1: 네.
0: 저는 어차피 다음 주가 아들 네. 시험이어서
1: 아까 시험이라
0: 네. 네, 그냥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네. 걸로 결정했습니다.
1: 근데 정말 이렇게 개인 병원들도 있잖아요.
0: 네네네.
1: 원장님이 계신 곳이야 이제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지만 네. 개인 병원은 분명히 쉬는 요일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병원이 내 주치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언제 쉬는지 그리고 연휴 때 내가 급한 상황에 갈 수 있는 병원은 또 내 주위에 어느 곳이 있는지를
0: 그렇죠.
1: 반드시 알아놓는
0: 미리
1: 게.
0: 알아놓기만 해도 당황스럽잖아요.
1: 그럼요,
0: 사실
1: 맞아요.
0: 당황스럽지 않게 네.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럴 때 좀 뭔가 현명하게 서로 이렇게 좀 어쨌든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명절엔 어떻게 좀 그 거리 유지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사실은 이렇게 거리를 굳이 가깝게 하려고 막 서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강아지한테는 더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뭐 강아지가 먼저 호감을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먹을 걸 주지 않더라도 뭐 같이 산책을 나가도 되는 거고
1: 네.
0: 뭐 같이 그냥 놀이 같은 거 해도 충분하거든요.
1: 터그놀이 뭐 이런 것도
0: 그런
1: 있고
0: 그런 거 하시면 네. 되는데 만약 강아지가 예를 들면 조금 힘들어하는 것
1: 경계심이
0: 같다.
1: 아주 강하다든지.
0: 경계심이 너무 강한다라고 예, 예. 하면 굳이 그런 상황에서 가까워지게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강아지한테 천천하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조금 조금씩 다가가 주시면 아이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가 상당히
1: 네,
0: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굳이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 보면 강아지가 먼저 와서 꼬리를 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막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강아지한테는 좀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보니까
1: 그러니까 내가 네. 방문한 집이 얼마든지 반려견이 있을 수 있는데
0: 그렇죠.
1: 굳이 내가 먼저 막 가서 친해지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할 필요 없이 좀 시간을 충분히 반려견에게 주는 게 오히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강아지한테 주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0: 그럴 수도 있고 만약 예.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기존 집에도 강아지가 키우면 강아지들끼리 처음 만나는 상황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둘이 친하게 놀아야 된다라는 꼭 그런 생각을 버려주시고
1: 네.
0: 언젠가 놀면 서서히 좀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1: 네.
0: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이 명절에도 평소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절대 명절 음식이 이 강아지한테 가지 않도록 먹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양해를 구하고 네 이상 증상이 생기면 또 바로 좀 곧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을 또 미리 알아두는 것
0: 네네.
1: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야외 나갔을 땐 특히 진드기
0: 네.
1: 그리고 목줄 관리
0: 네.
1: 다녀온 후에 또 전신을 다 잘 살펴보는 거.
0: 네, 맞습니다.
1: 이런 것들. 저 아주 복습 잘했죠?
0: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1: 그러면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명절 연휴 또 여름 휴가랄지 이렇게 좀 긴 휴가 이 패턴이 좀 바뀔 때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0: 패턴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패턴을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먹는 거는 그대로 약도 그대로 예방은 미리미리 챙기고 병원 여는지 체크 이것만 해주셔도 슬기로운 명절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중요한 거 저거 한번 깨달았어요. 네. 왜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약을 타야 되는데 그때 연휴하고 딱 겹치는 경우 있잖아요.
0: 그거는 보통 병원 원장님께서도 네. 미리 체크를 해주실 겁니다. 다음 주가 명절인데
1: 제가 약을 좀 더 드릴게요.
0: 드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일주치를 덜 드릴까요? 이렇게 보통 체크를 해주시니까
1: 네.
0: 근데 혹시나 원장님들께서 깜빡하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미리 좀 체크를 해서 뭐 그런 불미에 그 응급한 상황을 좀 예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명절 연휴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명절에 과식하면 탈이 나듯이 반려동물에게는 우리가 무심코 건넨 한 입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쁘다고 해서 주는 거. 그 절대, 오히려 그게 더 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민아 나들이를 함께 다녀오셨다면 집에 돌아온 뒤에 반려동물 몸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는 거, 이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계속 이제 연휴에도 이 그 진료 보시잖아요.
0: 네네.
1: 그래 진료 보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연휴를 즐기는 나름대로 원장님의 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라도 한 편 보든가 뭔가 있지 않을까요?
0: 아 이번에는 뭐 굉장히 제가 뭐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좀 될런지 모르겠지만 오디세이가 굉장히 재밌다고.
1: 재밌는 영화 꼭보기.
0: 네.
1: 그거. 아니면 뭐 OTT에서 몰아보기 뭐 이런 거.
0: 맞습니다.
1: 네. 그런 거라도 하셔야죠.
0: 네.
1: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아주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올리머스 동물메디컬센터의 곽규만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라이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지영이었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다. 찰스 갤렛 콜튼의 이야기입니다.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다섯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오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할머니와 같이 증조할머니와 세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은 221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반드시 누운 자세로 천장을 바라보며 편지 낭독을 들었다. 그러다가도 가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했고 두 손을 마주 잡기도 했다. 나는 그런 할머니를 곁눈질로 보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67년 전에 쓰인 편지가 남아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편지에서 세비 아주머니의 목소리와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게더 놀라웠다. 마치 세비 아주머니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 편지를 받아 읽었을 증조 할머니의 마음도 내 안에서 살아났다. 참 희한하지 않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말하는 증조 할머니의 모습이 내 눈에도 보였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다음 편지도 읽을까요? 아니야, 애썼다. 네가 애써서 읽어주는데 이렇게 누워서 제가 더 읽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두 번째 편지를 꺼냈다. 첫 번째 편지보다 글씨가 흐리고 종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까이 펼쳐 들었다. 삼촌에게. 삼촌아, 잘 지내니? 여기까지 써놓고 한참을 망설였댔어.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삼촌이라면 지혜가 있을 텐데. 그냥 네가 내 곁에만 있어줘도 그걸로 나는 괜찮을 텐데. 이렇게 편지를 쓰며 삼촌이 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래. 너에게 이야기하는 기야. 삼촌아, 희자아바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희자아바이를 소달구지에 태우고 세비 근처 가장 큰 의원에 와 있어. 가슴이 뛰어서 잠이 오지가 않는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는 게 힘들어서. 지금 희자아바이 곁에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게야. 세비로 와서 히자바이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아니었어. 히자바이는 일본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더랬잖아. 내가 놀랄까봐 그랬겠지. 어느 날인가 하루 상태가 괜찮았던 날에 히자바이가 나를 붙잡고서 묻는 기야. 히자오마이, 내 이걸 말하고 가야겠어. 기억해 죽었어? 하고, 기래요. 아무것도 안고 가지 말고 다 털고 가시오. 내가 말했더니, 히자바이가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히자바이는 다친 곳이 없었댔다. 창문도 없는 공장 지하창고에 있을 때 일이 일어났던 기야. 태어나 듣지 못한 굉음이었댔어. 밖으로 나오니 건물들은 온통 무너져 있고 온몸에 유리가 박혀 죽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이었댔다. 그리고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리더래. 석유 냄새 같은 게 났다는 기야. 처음엔 비행기에서 석유를 뿌리는 줄 알았다고 했댔어. 그렇게 검은 비를 맞으면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시간에 바깥에 있던 사람 대부분이 죽은 모양이야. 조선인들이 많이 죽었을 거라고 했어. 그 즈음 히로시마에는 조선인들이 많았다고. 히자바이처럼 제 발로 간 사람은 드물고 끌려간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댔다. 나도 히자바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화천 사람들이 많았더래.
주소라도 받아 놓았더라면 편지라도 붙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어. 그 말을 하면서 희자 아바이가 얼마나 울던지. 그 얼굴을 내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희자 아바이가 말했어. 조선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간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사람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고. 사람이 저지른 일이야. 사람이 저지른 일이야. 희자 아바이는 내 손을 붙잡고서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 희자 아바이가 어떤 사람이었나.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매일 주어지는 삶에 감사해야 하고. 삼촌아, 우리가 세비에서 예전에 그렇게 굶을 때도 목숨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 사람이 희자 아바이였다. 처음엔 이런 미친 아바이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그게 희자 아바이 천상이었더랬어. 나도 집안이 온통 천주교도여서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희자 아바이는 달랐어. 그러던 사람이 나를 붙잡고 그러는 기야. 희자 오마이, 내래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어. 천주님, 그때 뭐하고 계셨어? 어린아이들,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찢겨 죽어가는 동안 뭐하고 계셨더랬어? 천주님은 죄가 없어, 내가 말했지. 기런 짓 한 거 다 인간들이요. 천주님도 마음 아프셨을 기라요. 희자 오마이, 천지전능한 천주님이 왜 손을 놓고 계신기야? 나는 슬퍼만 하는 천주님께 속죄하고 싶지 않아. 천주님 앞에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말하고 싶지 않아. 천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때 뭐하고 계셨느냐고 따지어 들고 싶어. 예전처럼 무릎 꿇고 천주님 천주님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기래. 나를 살려주셨지. 길에서 감사하다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 목숨은 뭐가 되나. 삼촌아, 내래 믿음은 없지만 배워 들은 것이 있는데 희자 아바이 이야기는 무서울 정도였더랬어. 누군가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그게 천주님이라니. 희자 아바이, 죄받아요. 이제 그만하시라요. 말려도 소용없었어. 예전에 희자 아바이였다면 천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조선으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희자 아바이는 천주님한테 사과받고 싶댔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가. 희자 아바이는 그날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말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상태가 아주 나빠졌다. 희자 아바이가 이렇게 화가 난 채로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고 천주님에게도 화가 나고 슬프고 또 슬픈 채로 떠난다고 생각하니 뼈가 삭는 것 같아. 기억해 주겠어. 희자 아바이는 몇 번이고 내게 그 말을 했어. 기래요 희자 아바이. 내 희자 아바이 이야기 다 기억하가시오. 희자 아바이 기억하가시오. 길에 대답했지. 그게 내가 희자 아바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인 것만 같았어. 삼촌아, 내 너한테 허풍을 떨었다. 희자 아바이가 곁에 있는 시간이 짧아도 괜찮았다고 했지. 아예 다시 보지도 못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낫다면서. 그런데 아니야. 희자 아바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거이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지옥에 있대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기야. 삼촌아, 내가 허풍을 떨어도 심하게 떨었어. 난 이걸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어. 삼촌아, 희자 아바이를 기억해줘. 그게
히자바의 유언이다. 히자바이를 기억해줘, 삼촌아. 1950년 4월 30일, 세비가. 편지를 읽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몇 번을 멈춰야 했다. 힘들지? 할머니가 말했다. 혼자 눈으로 읽을 때랑은 다르네. 내 목소리로 들으니까.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할머니는 개성에서 헤어지고 나서 세비 아저씨를 다시는 못 보셨던 거네요. 그래. 그날 기차역에서 본 게 마지막이었어. 세비 아저씨가 날 보고 웃어줬지. 그 싱거운 웃음이 기억이 나. 아저씨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무도 세비에 가지 못했어. 증조할아버지도요? 아버지도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세비에 가지 못했지. 엄마랑 아버지는 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내 생각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앞에서는 우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어. 아버지는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고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일을 했지. 세비 아저씨 말을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 그래서 외로웠던 것 같아. 혼자 돌담아래 앉아서 아제비 말을 걸고 잘 지내시오 아제비 다시 말하고 그랬어. 내가 여든이 다 되도록 살면서 떠나보낸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도 그게 처음 겪은 죽음이어서 그런지 잊히질 않네.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지척인데 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다는 게 영영 없어져 버렸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아. 할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잠시 몸을 움직이다 통증을 느낀 것 같았다.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이상하지만 아저씨가 떠난 지 그렇게나 오래되었는데도 난 이제 아저씨 생각을 하면 그냥 웃음이 나.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 모습을 마주 바라보다 나는 다른 편지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삼촌에게 히자바의 장례는 잘 치렀다. 내는 다시 시어마의 집으로 왔어. 큰 형님이랑 희자 말고는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아. 내를 피한다. 서럽다. 문득 생각하다가 삼촌이 너가 했던 말이 생각났댔어. 방앗간 사장이 내한테 뭐라 지랄한 적 있지 않칸? 내가 빨리빨리 일을 못한다고 몰아붙였던 적이 있었더랬잖아.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서럽다 서럽다 하니 삼촌이 너가 그랬지. 서럽다는 게 무슨 말이간. 슬픔은 슬프고 화가 나면 화가 나지. 서럽다는 게 뭐야. 나 그 말 싫구만. 노래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을 하라요. 나한테

0: 내래 떨지 않고 히자바이 보내줬다. 땅이 녹아서 파기가 어렵지 않았더랬다. 내래 추울 때 가면 땅이 얼어 힘이 들 테니 조금만 더 버텨보갔어. 키카 걸롱이라고 하던 히자바이가 마음 놓았을까? 히자바이가 내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었다. 종부 성사를 받지 않겠다는 기였어. 아바이가 의식을 잃기 전에 편지까지 써놓았다. 아바이 제정신일까? 물어도 아바이는 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는 기야. 아바이 가기 전에 우리 집안이랑 아는 신부님이 병원에 오셨어. 가족들 다 있는 데서 내가 아바이가 쓴 편지를 보여드리면서 말했다. 히자바이가 종부성사 받지 않겠다 했다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기롬 자기도 성사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기야. 시어마이랑 시숙이 비는데도 신부님은 그럴 수 없다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미친 애미나이라고 시어머니가 내 얼굴을 찼다. 얼굴을 맞은 건 처음이었댔어. 내래 맞아서 같이 칠 수는 없지 않건. 그래 두 눈 똑바로 뜨고 할 말을 했다. 내래 아바이랑 약속한 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깨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오마이가 그러는 기야. 너 따위 갓나가 내 아들 천국문을 닫아버렸다고. 내 오마이 어깨를 꼭 잡고 소리쳤지. 오마이, 기말 취소하시라요. 히자바이가 천국에 못 간다면 세상 갈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을까? 천주님은 크신 분이라 히자바이 뜻을 품어주실 분이라요. 입 조심하시라요. 내 천주님 믿는 마음이 크지 않는데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겠구나. 천주님 크신 분이어서 히자바이 품어주시겠구나 싶었더랬어. 처음엔 내 마음도 편치 않았다. 히자바이가 천주님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화내는 길을 보는 마음이 내래 겁이 많잖아. 그런데 아니야. 히자바이가 진짜 천주님을 버렸다면 화도 안 내고 사람들이 하란 대로 종부 성사도 받았을 기야. 천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미적지근하니 미사 가서 앉아있다 왔을 기야. 그런 고집 부리지도 않았을 기야. 히자바이 묻어두고 오는 길에 하늘에 뜬 낫다를 봤다. 아, 히자바이가 이제 그 고운 눈으로 저 달을 보지 못하겠구나. 푸른 하늘도 5월의 보리밭도 우리 희자도 그 좋아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울면서 한참을 타박타박 걷다 보니 달이 나를 앞서 걷는 것 같지 않겠어? 마치 내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길에 뭐야 하고 달을 보는데 그 둥근 달이 하늘로 가는 문처럼 보였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갔겠지. 우리 히자바이. 젖자구로 가서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하는 천주님 얼굴 보았구나. 그런 생각이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들었어. 내 고저 이런 생각을 하고 히자바이 보내고 있어. 삼촌아, 보고 싶어. 이게 뭐라고 너에게 편지로도 말하지 못했을까? 항상 건강해야 한다, 우리 삼촌이. 1950년 5월 14일 세비가.
1: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비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잠긴 채로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제자리에 꽂아두고 상자 뚜껑을 닫았다. 이제 좀 쉬세요. 내가 널 너무 오래 잡아둔 것 같다. 할머니가 벽시계에 눈길을 주며 말했다.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어요. 젊은 애를 잡아두고서 편지나 읽게 시키고. 아니에요. 나중에 더 읽어드릴게요. 고맙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내 손등에 손가락을 살짝 올려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고른 숨을 쉬면서 잠들었다. 나는 내 손등 위에 놓인 할머니의 손가락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컵을 챙겨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고 큰 방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고개는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입은 작게 벌리고 있었다. 미간의 주름 때문에 심각한 꿈을 꾸는 것처럼 보였다. 돌담 아래에서 세비 아저씨를 부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리움을 묻어야 했을 12살 영옥의 모습이 이 얼굴 어딘가에 숨어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한쪽에 놓인 담요를 가져다가 할머니에게 덮어주었다. 그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닫았다. 우리는 둥글고 푸른 배를 타고 컴컴한 바다를 떠돌다 대부분 100년도 되지 않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 우주 나이에 비한다면, 아니, 그보다 훨씬 작은 지구의 나이에 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찰나가 아닐까. 찰나에 불과한 삶이 왜 때로는 이렇게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참나무로 기러기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인간이었던 걸까? 원자폭탄으로 그 많은 사람을 찢어 죽이고자 한 마음과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긴 힘은 모두 인간에게서 나왔다. 나는 그들과 같은 인간이다.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빚어내는 고통에 대해 별의 먼지가 어떻게 배열되었기에 인간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가만히 생각했다. 언젠가 별이었을, 그리고 언젠가는 초신성의 파편이었을 나의 몸을 만져보면서 모든 것이 새삼스러웠다.

오늘도 문학동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청취자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저녁 날씨가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FM 93.5MHz 공동체 라디오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날 사랑했지만 서로를 위해 비켜줘 서로가 지나갈 수 있게 하루 중에 다 괜찮다가도 날 깨우는 건 생각지 못한 낙서야 마치 않아도 생각이 난 이 향기야 이렇게 작은 게 그토록 컸던 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여러분.
1: Yes, good day, everyone.
0: 마감당 아라오 살라핫.
1: Connecting Filipinos in 전북.
0: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 전북 가봐야.
1: You're listening to
0: 전주 커뮤니티 라디오 93.5 FM. This is Heidi.
1: And I'm Jasper.
0: Let's celebrate life, culture, and community.